지우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이 정말로 나은 선택일까? 자,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를 만든 건 결국 그 지나온 모든 것들이잖아요. 힘들었던 일도 후회되는 선택도 다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는 조각들입니다. 자, 실은 진짜 리셋을 하고 싶다라기보다 새로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가 필요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다 지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를 인정한 채로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보는 것. 오늘 리셋이 아니라 방향전환에 가까울 텐데요. 방향전환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그 말씀 붙들면서 오늘도 새롭게 출발해 보자고요. 여기는 푸푼 프라디오. 저는 일곱

소리엘의 뉴스타트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5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센서 FM 92.3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람보미 람보미 노 람보님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사 황사님이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최고 기온이 35도밖에 안 되네요. 할렐루야다. 예, 정말 할렐루야다. 그 오늘 좀 주춤하죠? 예, 40도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예, 35도면은 감기 조심하세요. 예. 많이 추울 수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혜영씨. 더워서 기절할 것 같은 요즘 건디가 진행하시는 뿜뿜 라디오가 있어서 이 더위를 견딜만 합니다. 건디 고맙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진짜로 기절할 수도 있는 그 더위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시원케 하는가, 여기에 대한 조금 연구가 좀 필요하다. 뭐 연구가, 예, 지금 이렇게 연구가 선생님들 계시면 좀 연락 좀 주시기 바랄게요. 어찌됐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제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디제이 스크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호간에. 아, 우리가 상호간에 쌍방이 이제, 예, 쌍방으로 가야지 좋은 거예요. 예, 그런 라디오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더위 가운데, 저희가 또 극동방송 그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그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아침에 산에 올랐습니다. 이, 저희 방송사 뒤에 그 산이 있어요. 오름직한 동산이 있는데, 예,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살짝 올라가지고, 예, 산을 타고 직접 타고 우리가 동산에 올라가지고 또 창원 지역, 경남 지역 나아가서 우리 한반도와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송으로 또 함께 해주시는 극동방송 함께 해주시는 많은 우리 전파 선교사님들과 청취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더랬습니다. 덥더라고요. 많이 더웠는데 그보다도 더욱더 뜨거운 여러분을 향한 우리 극동방송의 그 마음들, 예, 잘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저는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오늘도 받아봅니다. 단문의심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 활짝 열어놨으니까 뿜뿜 두 글자 남기시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전송해드리는 것들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출석 체크 함께 할 때 찬양을 들려드릴 텐데 요 기간에 딱 맞는 찬양을 그 선곡을 했어요. 지금이 한창 우리 뭐 청소년들 수련회 기간입니다. 수련회 기간. 예, 수련회 기간에 맞춰서 우리 90년대에 우리를 뜨겁게 했었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었던, 부르짖었었던 그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때 그 시절로 쓱 돌아가자고요. 알겠지요? 그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잠깐 짬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두 글자.

할렐루야 마커스 워십의 기뻐하며 왕과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때 그 시절 우리를 뜨겁게 했었던 찬양의 메들리로 함께 달려가 봤습니다. 오주연아의 마음이 영광 가장 높은 곳의 영광 기뻐하며 왕과 함께 노래 부르리 요거 이제 뭐 들리들리 메들리로 나오면은 그냥 뭐 난리 났었지 뭐요. 뛰고 그냥 난리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이런 와중에 우리 노란봄님, 그 시절 저에게는 찬양에 대한 추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너무 부러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지금부터 쌓아가면 되지. 예,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그 추억들, 우리끼리 또래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대끼리의 추억들을 쌓아가면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노란봄님의 신청 찬양 예 하나 주시면 제가 대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봄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소개를 해 올립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거든요. 뿜뿜 두 글자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까지 남겨주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하게 모십니다. 8197님 비가 너무 안 와서 큰일입니다. 너무 더워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위 먹지 않게 조심만 써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비가 너무 안 오죠. 진짜 너무 안 와. 이렇게 안 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안 와요 지금. 예, 와도 깔짝깔짝 예, This is 가랑비에 요거 옷이나 젖겠나 싶은 비가 계속 한번 시원하게 한번 와야 되는데 그죠. 예, 지금 우리 그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 뭐 과수원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깊습니다 지금. 예,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비가 와야 또 이렇게 또 순환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비가 조금 왔으면 어제 비 소식이 있었는데 비 예보가 있었는데 안 오더라고. 아, 오랜만에 좀 오나 싶었는데 안 왔어요. 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밀양에서 듣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발진을 했네. 6426님 할렐루야 밀양에서 듣고 있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밀양도 이제 전통적으로 클래식하게 굉장히 더운 그런 고장이거든요. 내고장 불볕더위 굉장히 더운 곳인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뭐 밀양보다 뭐 양산이 올해는

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전히 뭐 미량은 예, 더위의 강호죠. 예,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예, 더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612님, 신호가 안 걸려서 늦게 보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유유. 라고 보내줬어야지. 흐흐라고. 유유로 해야지 진정성이 나오지. 5612. 알았죠? 다음번에는 유유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호야, 제발 좀 걸려라. 제발 좀. 내 DJ한테 문자 좀 보내자.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들. 예, 우리네 그런 마음들을 고이 접어 나빌래라. 오늘 약간 좀 코가 막혀가지고, 예, 약간 좀 기가 막힌 상황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DJ가 약간 전두엽을, 평소보다 많이 거치지 않고 지금 나오는 말이어서, 요런, 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 뭐 감기는 아니겠지? 감기는 아니겠지? 예, 약간 코맹맹이 소리 나죠, 지금. 예. 아, 원래 그랬다고요? 여러분들께, 크스리로 다가가고픈, 약간 애교로 다가가고픈 DJ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그 귀엽게 가고 싶거든. 자, 계속해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찬양 이어갑니다. 피아스콜라보가 찬양해요. 그 중에 십자가 보경로.

그 주의 십자가 봉현로 PS 콜라보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네요. LIVE 라이브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9시 26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예, 약간 코맹맹이일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을 조금 줍니다. 예, 톤 조절이 되는 PRO 프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아직까지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추스카스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예, 여러분들은 믿고 오늘의 말씀 퀴즈까지는 제가 안 풀고 있거든요. 안 풀고 있는데 아까 좀 추위를 보면서 또 퀴즈 한번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물씬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그 예, 얼굴 붉히지 않게 예.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퀴즈 못 풀고 정답 못 맞추고 그러면 얼굴이 약간 붉어지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자, 여러분들의 문자도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세요. 예, 8972님, 회사 심부름차 밖에 나와서 냉댕이 칠 겸 편의점 상품권 소진 겸 편의점에 왔는데 주인 할아버지께서 600원을 꿀꺽하셨어요. 음료 하나 값인데요. 제가 벌 받은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600원을 전문용어죠. 꿀꺽을 예 하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 어떠한 그 실시간 조치, 예, 실시간 그 문의, 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제 물어보면 꼭 약간 조금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그 어르신께 음료 하나 대접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세요. 예, 네, 음료 하나 참 더운 여름에 음료 하나 주의 사랑으로. 시원한 거 한번 대접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예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더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적도에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더운지라고 보내 가셔가지고 알려주세요. 가셔가지고 꼭 어땠는지 예 DJ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적도리파타 예 적도리파타 전화 연결 그때 가서 하도록 할 테니까. 가실 때 연락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김병현 씨, 저도 밀양인데요. 숨이 턱턱. 정말 많이 덥지만 오늘도 텃밭에 물 주고 있습니다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예, 우리 식물이들 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예, 그 친구들도 많이 더워요. 많이 덥고 간절히 샤워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은혜의 단비들 예 은혜의 단비들을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그 예 많이들 이렇게 돌아가세요. 식물들도 식물들이 많이들 이제 그 예 다 하십니다. 생을 다 하시는데 아 표현이 좀 그런가 많이 죽어요. 예 그 식물들이 메마릅니다. 아 좋은 표현이 있네. 많이 메마릅니다. 그래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 화분 같은 거. 베란다에 보통 두시잖아요. 베란다 밖에 두시고 내 창은 닫고 에어컨 트시고 그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에어컨 하나도 안 가고 그러다 보면 베란다가 많이 그 데워져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972님, DJ님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라도 승리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 어르신께 음료 대접한 거 그거 이제 문자 소개를 해드렸다고 감사하다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승기 증승기씨 하루에 퀴즈를 한 개라도 풀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칩니다. 퀴즈 내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예, 가시가 돋치면 안 되니까 예, 가시 뽑아드릴게요. 자, 오늘의 말씀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뿜뿜 두 글자를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전송된 오늘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정답일 줄 알았죠? 예,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거 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봐, 이어? 새? 새 것이 된 것을 이렇게 해라. 이것이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도 모르게 뭐 확 나올 뻔해서, 입술을 잘 지켜야지. 자, 아까 우리 노란봄님께 제가 신청 찬양을 띄워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 옛 찬양에 대한 추억이 없어서 아쉽습니다라고 남겨주셨던 노란봄님의 신청 찬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추억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브라운 월십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나의 첫사랑 대신에 브라운 월십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노란봄님의 신청 찬양이었어요.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전송해 드렸는데 오늘 함께 묵상해 보자고. 그 말씀 가운데 이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연 여기에 들어갈 뿅뿅은 무엇일지 정답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바라바라 바라밤 예, 나오고 있고요. 얼추 맞다. 아,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요. 더더욱 함께 하고 있습니까? 은하돌이 뚜비 나나 은하돌이 뚜비 토비토비 텔레토비를 또 이렇게 소환을 해 주신 분이 계시네요. 예. 아주 그냥, 굉장히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예. 좋다. 네. 최지혜 씨. 기대 모습이 빛처럼. 아, 야. 기가 막힌 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 자, 과연 이 정답은 무엇일지 많은 분들께서 힌트를 어떻게든 힌트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힌트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빨주노초 파남 수고했다.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이제 곧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럼 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뿅뿅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바 무엇 하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 나 스스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주 안에서 우리는 모여야 하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또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과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2026 8.15 특별성회 8월 16일 주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저는 잠시 후에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멀리 가지 마시고요. I'll be back.

0: 기쁜 소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출이집트기 3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때는 주전 1447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투트모세 1세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 1487년에 도망갔으니까 모세는 투트모세 1세의 아들인 투트모세 2세와 함께 자라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트모세 2세는 모세가 도망간 지 8년 만에 죽어요.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출이집트 당시에는 모세가 알지 못하는 투트모세 3세가 파라오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이집트의 기록을 보면은 모세나 파라오나 서로 안면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출이집트 할 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고 이때 투트모세 3세는 35세였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무려 17년간 전쟁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까지 무려 350개의 도시를 정복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집트 제국이 가장 강력한 때,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가장 심한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말입니다.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이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성경 외에는 없다 보니까 이는 사실이 아니라 신화다라고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제국이 아주 약할 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집트 제국이 가장 강력할 때 이 영광의 탈출이 일어났으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확실하죠. 신화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이집트의 성경 기록이 신화라고 가정한다면은 대체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최대 명절은 유월절 행사인데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유월절 최대의 기념 행사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셔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으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사실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죠. 그런데 전혀 보지 못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우리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아주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요. 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이집트 제국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출 이집트

0: 일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출이집트기에서 단 하나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바로 출이집트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이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오늘 설교에 대해서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라고 했지요.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이집트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상징하는 세상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왕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감히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 이걸 질문할 때 바로 이 질문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느냐? 너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너로 하여금 이 땅에 복을 주시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걸 고백하는 것이 특별히 나를 선택하신 분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출 이집트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왕 파라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왕들에게 왕 노릇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교회 붕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세우셨고 은혜를 주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늙은 목동 모세와 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주의 종들 통해서 속히 이 땅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찬양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코스모스 교회 황인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더 상세한 설교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황인철 목사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집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근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합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생명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믿음의 순도들의 신앙계보를 잊게 하소서.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거셀지라도 순교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주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외유인 같은 예배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생명의 강수로 메마른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내가 한국교회라는 자각과 정체성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룩함과 경건, 구별됨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며 눈물로 회개한 에스라처럼 교회인 우리가 먼저 이 나라와 지혜와 허물을 끌어안고 동의하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진리 은혜 되신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8월 5일 수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갈게요. On air, on air. 빨간불을 켜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2부도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와 격한 문자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FM 98.1MHz, 순수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문자 참여가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 전해 올리면서 많이 많이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실게요. 자, 어떤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유라 아버님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2부도 파이팅이에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찬영님 입장, 김화경띠 아이 방학이라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그래도 문자 남깁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청취를 안 하고 있는데도 문자를 보내는 예 당신의 그 마음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우리 화경 씨 안 왔으면 또 드자이가 또 우리 화경 씨 무슨 일이지 하고 엄청 걱정했을 거 아니요. 잘했어. 잘했어요. 근데 그 아이 방학이면 같이 들으면 되지 않나요? 네,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또 미취아 가동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조금 이렇게 예 먹히는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 어제 좀 우리 아이들이

또 뿜뿜 라디오를 또 은근히 좋아한다. 은근히 대놓고는 좋아한다는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 나 부끄럽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은근히 좋아요. 예. 듣다가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피식하는 살짝 내가 자존심은 상하는데도 약간 조금 뿜며드는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좀 틀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라도 극동방송 들어야지. 방학 때만이라도. 학교 중에는 잘 못 들을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틀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그 프로그램도 저희 극동방송이 다 이렇게 그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우리 아이들이 또 일과 끝나고 나서 밤에 하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음이 많이 나갔네. 예. 우리 밤동산이 있어요. 밤동산. 우리 전통적인 저도 그 밤동산을 들으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예, 좋고 우리 또 밤동산지기들이 밤지기들이 지그지기 밤지기들이 지그지기 모름지기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고 밤에 이제 뭐 학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 어때? 너튜브 말고 라디오 어떠니? 싹 하나 밀어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봐. 김예준이 우리 넥제잖아.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죠? 우리 넥제 예준이가 2부 시작이다 하면서 이렇게 황급하게 들어오잖아요. 이거 봐. 기다리는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이 있다. 이런 소망 넘치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쪼꼬미들도 데리고 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간 동안 디세이가 잘 어르고 달래가지고 함께 갈 테니까 어디 가요? 같이 가요? 함께 가요. 뿜뿜 라디오 이번 한 시간도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뿜뿜 두 글자 남기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직 못 챙겨가신 분들 얼른 남기시고 한 구절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아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해 나를 사랑하신 주. 이병욱 밤동산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던 그 버전 안 들었으면 듣고 컸다 하시면 안 됩니다. 나 그거 들었어요. 나 많이 컸지.

자, 우리 민정이 성인정이 중학교 2학년 말을 너무 안 듣는데 어떻게 뚜까페일까요? 뚜까페가 뭐죠? 뚜까페까 나를 구원하신 주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내 마음 주께 모두 드립니다. 경험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육체적인 어떤 그 고통을 가하는 것보다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를 꽉 안아줄 때 그때 더 충격이 갑니다. 꼭 한번 해봐요. DJ 실제 경험담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네, 지명현의 내 주를 찬양에 이어서 조수아가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자, 조수아의 찬양 들으면서 정수아의 문자 소개해 올립니다. 제 친구 서울 여자들이 부산 놀러 오셔서 급하게 바다로 갑니다. 같이 듣고 있어요 라고. 아야 대단히 반갑습니다. 웰컴 투 예. 서울 여자들. 우리 서울 여자분들은 요거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울 여자들 소리 질러.

자, 장병영 씨 오늘 DJ 많이 차분하신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디가 차분하죠? 그게 뭐죠? 나의 숨 쉬는 순간들도 No comment, no 걱정. 두 시간만큼은 걱정이 없습니다. 자, 우리 서울 여자들 진짜로 손이 질렀다고. 예, 이거 봐, 잘한다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펌펌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한라에서 백두까지

레츠 수아 수아 수아 수아 와와와와와와와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8월 5일 Wednesday, 오늘 Wednesday 기분은 좀 Wednesday 수요일 아침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10시 16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계속해서 예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예, 장병형 씨께서 DJ의 오늘의 어떤 그 방송을 듣고 오늘 DJ 많이 차분하신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 있으신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뭐 공감을까지는 못하고 있고 큰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0: 최예원 씨께서는 차분하면 좋죠, 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그런 적이 없다라는 뭐 이런 건가요? 예. 왜요? 디스에이도 굉장히 차분한 거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드렸어요. 진중하고 정중하고 무게감 있고 묵직하고 이런 모습들을 매일매일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 그게 조금 느낌이 오는 게 조금 미미할 수는 있어. 예, 하지만 매일매일 어필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잭이라우 재지아스에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큰아이 중학교 2학년인데요 하루 걸러 하루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정이 서민정님께서 예 중학교 2학년 딸아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우리 또 한 부모님께서 이렇게 또 공감의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루 걸러 하루 힘듭니다. 얼마나 다행이야. 하루라도 괜찮으니까. 얼마나 다행. 격일로 하네. 어? 엄마 생각해가지고 부모님 생각해가지고 격일로 감정을 저거 하잖아요. 얼마나 효녀입니까? 효자 효녀예요 아주.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뭐 어떡합니까? 그 아이들도 지금 그 자기네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 마음대로 되면 어디 뭐 저기 말썽을 부리나? 예. 이게 그 악이 없는 어떤 그 저거 있죠. 악이 없는 뭐 진상? 진상. 죄송합니다. 표현이 조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건 아니고 악이 없는 어떤 그 토라짐, 예, 어떤 그 언나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때 시절은 뭐 다 그런 거니까. 설공 씨, 아내 배꼽, 예, 아내의 배꼽이 아니고요. 아, 내 배꼽이라는 말입니다. 예. 아내의 배꼽을 왜 건드려요? 네, 내 배꼽 잘 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10년 뒤 내 모습인가? 승기승기 증승기스. 예, 우리 또 쌍둥이 두 딸을, 한창 또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승기승기 증승기스. 그런데 한 10년까지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예, 요즘 좀 사춘기가 조금 이렇게 빨라졌어요. 예, 좀 땡겨져가지고,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 유치원 때부터 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약간 그, 방문 닫고, 예, 엄마가, 오늘 어땠어?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러면, 말해도 모르잖아. 이렇게.
1: 말해도 모르잖아.
0: 진짜 상상했는데, 제가 지금 6살 딸아이가 있거든요. 상상했는데 약간 조금 마음 아프다, 진짜. 상상만 했는데 상처받는다. 예. 그래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에게도 조금 정중하게 좀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유치원까지는 조금만 지켜주실게요. 아시겠죠? 예. 유치원까지는 우리 부모님들도 조금 이렇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상상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는 조금 충족을 시켜주시고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것도 좀 그렇다 그러지. 어쨌든 뭐 예, 여러분들도 폭풍 같은 시기들 잘 나시기 바라겠고요.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들 파이팅. 오 우리 그 PD님 유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라 아버님이 유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예. 너무 실명제 하지 마세요.

자,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유라 아버님께서 네, 사춘기인 우리 자녀들 얘기가 나오니까 피디님 피디님 우리 유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남겼는데 그거를 우리 유라가 들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서 원만한 합의 예,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DJ 커니예요.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찬양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찬양 부르면 되냐고요? 생각나는 걸로 아무 찬양이나 일단 불러!

0: 찬양 불러달라고 말할 거예요.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15초 동안 당신의 육성 찬양을 불러주시면 성공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선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자, 문찬양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어떤 분들과의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대세에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코너, 아무 찬양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번호 055-9810번으로 끝나는 전화번호 나예요. 그러니까 전화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전화번호 알려드리면 안 받더라. 기르지 마요. 왜 자꾸 디저트를 피해.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즐겁게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실 분 어떤 분이실지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띠또띠또또또또띠따따따띠 들어갑니다. 전화. 자, 과연 어떤 분이지요?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화. 엽대요?
1: 여보세요?
0: 엽대요? 엽세요?

0: 네, 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극동 방송이고요. 뿜뿜 라디오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저는 쟁이쟁이 방송쟁이 당신의 DJ DJ 건이 이건수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아이고, 이제 수화기를 조금 막 가까이 대주시겠습니까? 소리가 조금 멀리 들려가지고.
0: 잠시만요.
1: 예, 예. 자, 오늘 전화 연결되신 분 어떤 분이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0: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아, 깨끗하게 들리네요. 목소리가 이렇게 고우세요.
0: 잠시만요. 지금 어플로 듣고 있는데.
1: 예, 예. 예, 어플리케이션을 꺼주시면 됩니다.
0: 예, 예.
1: 예, 예. 저랑 이제 전화 통화로 예, 이렇게 통화하면 되니까. 자,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신 것 같고, 예, 지금, 전화를 받으시면서 지금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환경을 조정 중. 여보세요?
0: 예, 예, 바꿨어요.
1: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예, 예, 반갑습니다.
1: 예,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진해 사는 강수덕 장로입니다.
1: 아이고, 수덕이 강수덕 장로님.
0: 예, 예.
1: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1: 뭐 하다가 지금 전화 받으셨어요?
0: 아, 휴가 중에
1: 예.
0: 장모님께서 병원에 계셔서
1: 예예
0: 병원에 와 있습니다.
1: 아, 장모님께서 아유 어떻게 또 편찮으세요?
0: 예,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셨어요.
1: 아이고, 세상에. 지금 뭐 어떻게 조금 그 쾌차 상황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0: 아, 이제 가스도 나오고 해서
1: 예예.
0: 식사도 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1: 할렐루야. 가스가 이제 제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0: 예. 예.
1: 아이고, 또 휴가 중에 또 우리 장모님 뵈러 갔는데 언제까지 휴가십니까?
0: 이번 주일까지 휴가입니다.
1: 주일까지? 기네요. 예. 장모님.
0: 예, 예.
1: 부럽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또 휴가 기간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뭐 예정 사항은 있습니까? 계획은 있으세요?
0: 계획 없습니다. 계획 없고
1: 예, 예.
0: 오전에는 이제 병원에 와서 같이 있고
1: 예.
0: 오후에는 집에 가서 이제 말씀과 함께.
1: 아, 말씀과 함께. 야, 대단하네요. 우리 장로님답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진해에 어떤 교회 섬기고 계시죠?
0: 진해 마천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1: 아, 어느 교회요?
0: 마천교회.
1: 마천교회.
0: 예.
1: 우리 마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0: 120년 된 교회고요.
1: 예예.
0: 예. 예.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장홍 목사님이신데
1: 예.
0: 말씀의 깊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1: 이야, 그렇군요. 아니, 120년 예. 된 교회라고요?
0: 예.
1: 대단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군요.
0: 예,
1: 예. 예. 자, 좋습니다. 우리 마천교회 강수덕 장로님. 아니, 오늘 저희가 연락을 드린 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육성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0: 아, 그러세요?
1: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0: 예, 예.
1: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장로님 육성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드리면 예, 그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반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1: 자, 들어갑니다.
0: 당신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1: 헤비라
0: 예,
1: 숨이 드세요.
0: 예, 숨이 드세요.
1: 아, 좋다.
0: 예, 숨이 드세요. 예수
1: 믿으세요. 성공. 장로님.
0: 예.
1: 야,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야, 이 음정 박자를 갖고 노시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0: 병원에서
1: 예.
0: 다른 분들 많은데도 몰라가 보니까 좀 그러네요.
1: 예,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지금 바라보고 계시죠, 장로님을.
0: 예, 예,
1: 예. 예, 그분들께 드리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0: 예,
1: 예수 믿으시기를, 우리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으시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오늘 찬양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뿜뿜. 아유, 뿜뿜.
0: 예.
1: 예. 자,

0: 오늘 진해마천교회 수덕의 수덕이 강수덕이 장로님 첫 번째 전화 연결 대해봤습니다. 마지막에 인사가 너무 귀여웠네요. 뿜뿜 이렇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어떤 분이실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오늘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갑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실지 두 번째.
1: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받으신 거예요? 전화 받으신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AI였네요. 예, 목소리 너무 좋으셔가지고 나 무슨 성우인 줄 알았잖아. 아니, 제가 아나운서인데 더 아나운서 같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예. 자, 이분은 지금 부재 중이신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어떤 분일까요? 다음 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분께 전화를 한번 드려볼까요? 이분께? 예, 이분께 전화 드립니다. 띠또띠 또또띠 또 또또또또띠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되실 분 어떤 분이실까요? 들어오겠습니다.
1: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템으로 연결됩니다.
0: 야, 이분은 또 거부하셨네. 예, 전화를 거절하신 거예요. 예, 이게 그 전화 연결음이 쭉 가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나잖아요. 이거는 거절 버튼 누른 거야. 빨간 버튼. 예. 거절 당했어. 자, 또 어떤 분께 전화를 드려볼지 이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또띠또또띠또따따띠떼따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전화인데.
2: 뭐야?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네, 지금 상담 중인데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0: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상담 중이시래요. 예. 일이 많이 바쁘셔가지고, 일이 많이 바쁘,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지. 예,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지. 예, 바쁘시대. 자, 다음 분 들어갑니다. 자, 어떤 분일까요? 전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정성기 씨.
3: 예. 그러니까.
0: 예. 예, 정성기 씨. 예. 또 이번에 또 컨셉을 잡으셨는데. 예.
3: 아닙니다.
0: 예. 우리 승기 정성기 씨가 본인에게 전화 좀 달라고. 나 찬양 부르고 싶다고. 예, 문자를 주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조금 이렇게 찬양 부르실 시간이 좀 있으신가요?
3: 네, 있습니다.
0: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3: 지금 무슨 노래 부를지 지금
0: 찾고 있었고. 예. 자, 그러면은 수많은 어떤 본인만의 어떤 리스트 중에 이 한 곡 내 여름을 서머 스페셜 뿜뿜 라디오를 불태울 그 찬양 어떤 찬양입니까?
3: 해자 항해자.
0: 해자 김해자 안 나오고 해자 항해자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항해자. 야, 요거 쉽지 않은데. 성씨 이거 많이 불러보셨어요?
3: 처음 불러보는
0: 거예요. 예, 좋다. 예. 자, 과연 자신감일지 만용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부터 바로 갑니다. 후렴부터 아시겠죠?
3: 예.
0: 자, 후렴 키 한번 잡아볼게요. 키 어떤 키로 갈까요?
3: 미 도레미 미퍼솔라시 도레미 미
0: 주내를 넣어. 요걸로. 야, 이거 높을 것 같은데. 자, 중간에 낮추면 안 돼요.
3: 예.
0: 자, 들어갑니다. 우리 정성기 씨의 항해자 만나봅니다.
3: 주내를 놓지 마소서.

0: 이야, 성기 씨.
1: 예.
0: 박수 보내드립니다. 아, 중간에 약간의 어떤 그, 예, 우리가 그 붙임은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예, 조금 덜컹거림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상쇄할 만큼, 아, 엄청난 고음을 지금, 예, 뿜어내 주셨어요. 야, 대단. 아니, 저기, 몇몇 분들께서 그 중간에 살짝 배가 전복됐다가 키를 다시 잡으셨네요. 아, 그리고 아 이거 뭐야 야다세요? 라고 남겨주셔. 아 야다가 나오네 여기서. 예 야다가 나오고 아 대단합니다. 야, 굉장히 인상적이었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성기 씨가 요 부분 요 부분이 포인트였죠. 내 삶의 내 삶의 바다. 어야. 아 좋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많이 조금 그 오늘 찬양이 좀 고프셨나봐요 성기 씨. 예 약간 키를 안 잡아주면 큰일 날 것 같은 예 그런 삶의 고백을 해주셨는데 자 한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 더. 오늘 약간 지금 우리 성기 씨가 약간 필이 왔어. 자 한 곡 더 들어볼 텐데 어떤 곡 한번 들려주실까요?
1: 예수보다 더 큰 사랑 해보겠습니다.
0: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 지금 중간중간에 뭐 자꾸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 찬양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우리 성기 씨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근데 고음이 기가 막힌다. 시원하다, 아주 그냥.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1: 예.
0: 자, 한 번 더 신호 드립니다. 액션!
1: 세상이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여한 중에 살아 나의 맘에 남으리. 여기까지.
0: 성기 씨.
1: 예. 아까 형이자리도 다 썼습니다.
0: 예, 아 그랬구나. 내 싸움에 어여. 아야 너무 인상적이네요. 아 예 둥이들 돌보느라 힘들었던 스트레스 여기서 푸는 승기라고 예 남겨주신 분들이 계시고 아 대단합니다. 예 좀 시원하세요? 어떠세요?
1: 아 지금 목이 가가지고 지금
0: 후렴 두 곡 부르고 예 목이 달아나는 예 간연인 성대의 소유자 우리 승기 정성기 씨. 하지만 그의 고음 예 하루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만 들을 수 있는데 아 굉장한 고음 함께 해봤습니다. 자 아 성기 씨 어떻게 좋은가? 예. 미련 없어요? 어때요? 시원합니까?
1: 예 감사합니다.
0: 뭐가 감사한데요?
1: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정성기 씨,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 우리 또 이렇게 조금 공허해지시는 것 같은데, 아,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있을지 모를 우리 가족들에게, 예, 우리 쌍둥이 딸에게 또 아내에게, 아, 한마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1: 예. 아유, 우리 쌍둥이 키우는 우리 아내, 강선에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땡큐!
0: 땡큐는 고음으로 해줘야지.
1: 땡큐!
0: 자, 딸들에게도 해주세요. 딸들에게도.
1: 우리 하진이, 하연이 사랑해. 빠임.
0: 예, 온도차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성기 씨? 온도차가 너무 다른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 승기 증성기 씨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아, 자, 같이 해볼까요?

0: 시작. 행복해서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자, 씨가 급하게 좀 전화를 예 끊으신 감이 예 없지 않네요. 약간 이렇게 아 이거 전문 표현이죠. 줄행랑을 약간 진짜. 아 근데 진짜 대단하네. 이 아침에 저런 고음 쉽지 않거든요. 아 대단하네요. 예, 저게 무슨 찬양인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아, 첫 번째 부른 곡은 항해자였고요. 아, 두 번째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요거는 예,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예. 예, 없었던 걸로 하고 예, 항해자 우리 정성기 씨가 아,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2330님께서 아이랑 운전 중에 듣고 있는데 아빠냐고. 자, 이분께 전화 드려봅니다. 아, 이분 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 아, 한번 바로 전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띠또띠 떠떠띠 떠 띠, 떠, 떠, 띠. 아, 우리 정성기 씨 과인 것 같아요.
2: 자, 이분. 아, 소리 이후 통화 중. 연결...
0: 자, 지금 급하게 지금 통화 밀어 넣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잠시 후에 전화 드립니다. 잠시 후에 전화 드릴 거예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 아, 이분, 네, 전화 드린다. 예, 말씀드렸어요. 통화 빨리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0: 자, 프롬갓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찬양을 중간에 내린 이유가 있죠. 아, 제가 찬양 듣기 전에 2330님께서 증승기스 너무 재밌네요. 아이랑 운전 중에 듣고 있는데 아이가 아빠야? 라고 예 남겨주셨다고 했는데 그 아버님 우리 증승기씨 과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급하게 예, 전화드렸거든요. 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반갑습니다.
1: 네.
0: 예. 아이고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저는 호산나 교회에 다니고 있는 노선정 집사라고 합니다.
0: 노선정 씨. 반갑습니다. 예스 선정 아니고 노 선정이죠?
1: 아, 네.
0: 예, 하지만 순종은 예스 순종이다. 그죠?
1: 네.
0: 아, 갑자기 전화드려서 깜짝 놀라셨죠?
1: 아, 네.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정차했습니다.
0: 예, 지금 갓길에 예, 차를 세우시고 지금 전화를 받고 계세요. 자, 네.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같이 타고 있나요?
1: 네, 아이랑 예. 둘이 타고 있는데 예. 아쉽게도 그 정승님과 비슷한 가인 아빠가 안 타고 있어요.
0: 아빠가 안 계세요 지금?
1: 네.
0: 아 이거 아쉽네요. 예 다음번에 그러면은 아버님도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 뭐 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1: 네.
0: 예.
1: 네.
0: 우리 그 아버님도 그 남편분도 네. 약간 정성기 씨 과신가요? 어떠신가요?
1: 아 네 너무 비슷한 과고요.
0: 예.
1: 그래서 아이가 착각했나봐요.
0: 아빠가 평소에 어떤 곡 불러주시나요, 아이들에게?
1: 너무 다양한 곡을, 마음대로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0: 마음대로.
1: 네, 예, 거의 뭐, 헤비메탈 식으로 부를 때도 있고, 지금 아이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봐요, 아이가. 앞자서

0: 자리에 앉아 있다가 뒤로 갔어. 아,
1: 자기 전화 연결할까 봐 그죠?
0: 네네.
1: 아, 세상에 너무 귀엽네요. 아니 우리 아버님이 어저께 뭐 소싯적에 조금 이렇게 노래를 좀 하신 분이세요? 어떠세요?
0: 아, 그 노래를 잘 하고 싶은 분이고요.
1: 예, 잘 하고 싶은 분이고.
0: 네, 그리고 지금 피디님처럼
1: 예.
0: 이렇게 방송하고 싶은 자그마한 꿈이 있는.
1: 아, 방송에 또 이렇게 또 꿈이 있구나.
0: 네.
1: 아, 좀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좀 끼가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0: 유튜브 채널 정도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예.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그것으로 네. 모든 표현에 가름하도록 하겠고, 그냥 개인 채널 열심히 해라.
0: 네,
1: 이런
0: 네.
1: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 이게 남편분 꼭 뵙고 싶네. 예.
0: 아, 네. 예.
1: 다음번에 문자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편분이랑 같이 있을 때 아시겠죠?
0: 아, 네. 예, 예, 예.
1: 자, 그렇다면,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우리, 노선정님의 육성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예.
0: 어머나.
1: 어떤 찬양을 즐겨 부르세요, 우리 노선정님은?
0: 갑자기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1: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예. 자, 우리 그러면은 네. 우리 자녀분 있잖아요.
0: 네.
1: 아, 제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가 어떤 곡을 자주 부르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0: 지연아, 엄마가 어떤 곡 자주 부를까? 아, 아이들 재울 때 부르는.
1: 어머, 어떤 차량인가요?
0: 잠깐만, 그럼 몇 소절만.
1: 예예, 어떤 차량입니까?
0: 주사랑?
1: 주사랑?
0: 네.
1: 좋습니다. 주사랑 그러면 간단하게 몇 소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 부르시면 제가 선물 드려요.
0: 아, 15초요?
1: 네, 15초. 선물 드리니까 한번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온인가요? 지온이?
0: 지온이야.
1: 네. 지온이?
0: 네.
1: 아, 지온이는 이제 잘 준비하고 엄마가 자상가 부르는 그 자상가. 자, 들어갑니다. 액션!
0: 주사랑

0: 생명도 천사도
1: 하늘의 어떤데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0: 와, 성공드립니다. 아, 우리 지원이 같이 했네요.
1: 네.
0: 와, 지원이 목소리가 싹 들어오는데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야, 내가. 어머 세상에. 지금 또 부끄러워하나요?
1: 아니요, 지금 안정을 되찾고 아, 있어요.
0: 안정을 찾았어요?
1: 네.
0: 야, 지원이랑 이거를 매일 저기 잘 자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시나요?
1: 네.
0: 어, 뭐 특별히 뭐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1: 어, 잠을 잘 자는 것 같아요.
0: 조금 이렇게 딥한 어떤 그 묵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잠을 잘 자는 것 같다. 지온이 지금 자고 있나요?
1: 아니.
0: 그래, 그래요. 야, 근데 너무 멋지네요. 엄마랑 딸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르니까. 딸 맞나요?
1: 네, 맞아요.
0: 아, 다행이네요. 예. 어쨌든 너무나도 아름다운 무대에 잘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노선정 씨.
1: 네.
0: 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또 타게 된 게 또 남편 덕이잖아요.
1: 어, 네.
0: 예, 우리 남편분께 음성편지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들어갈게요. 음성편지 큐!
1: 어, 여보, 김재원, 회사 생활, 또 교회 생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0: 너무 좋네요. 예. 자, 우리 앞에 있는 지온이에게도 음성편지 한번 띄워볼게요. 사랑을 가득 담아서.
1: 아, 지온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준 귀한 둘째, 아,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해.
0: 지온이도 엄마 사랑해요. 한번 해줘요.
1: 엄마 사랑해.
0: 우리 지온이 사춘기구나. 몇 살이에요, 지온이?

0: 11살이에요.
1: 아, 11살이면 이제 한창이죠. 예, 우리 지원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노선정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행복하세요.
0: 네.
1: 어, 마지막 인사 때 제일 지게 풀려가지고, 예, 인사를 기분 좋게 해 주셨네요. 자, 오늘 또 기분 좋은 만남 함께 가져봤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이 전해집니다. 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남은 하루 주로 인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0: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음이란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실패는 간증이 되고 눈물은 감사가 되는 것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만나는 소망의 기도 샵 0981 우물정 0981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요, 선한열매교회 남이루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텐데요. 최근에 목사님 믿음으로 뭐 행하신 일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1: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니까
0: 네.
1: 우리 둘째 딸아이하고 제 아내가 제 얼굴 미간에 찡그린 주름살이 사라졌대요.
0: 네.
1: 그러면서 보톡스 맞은 줄 알았다고.
0: 네.
1: 그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근심, 염려 이런 게 많았는데
0: 네.
1: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었더니 그 사이에 말씀 전할 때나 강단에 섰을 때 표정이
0: 네.
1: 상당히 이제 밝아진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0: 네. 예. 네. 목사님 뭐 워낙 또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라 모든 일상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상이실 텐데요. 주름이 피어졌다니까요. 믿음으로 행하면 주름도 피어진다. 예,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

0: 하고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비가 필요한 곳에 폭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또 평안한 온전한 기후를 기대하는 곳에 태풍으로 인하여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0: 주님.
1: 누군가는 종에게 묻기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기상청은 여러 가지 대기와 기류를 보고 예보를 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회개함으로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0: 아멘.
1: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0: 아멘.
1: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것을 주장하고 자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교회들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극동방송국과 소망의 기도팀, 또 중보기도팀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0: 아멘.
1: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PD들과 또 방송사의 직원들 축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첫 찬양으로는요, 주사랑 놀라와 찬양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오물정 0981번으로 지금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38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작은 농촌교회 진주 열린교회 성도입니다. 저희 교회 여집사님 중 한 분이 폐암이 발견돼 오늘 오후 2시부터 양산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꼭 필요한 양정옥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고치셔서 저희 곁으로 건강하게 돌려보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망을 담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주 열린교회 양정옥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올린 성도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께서 인생의 생사 여탈끈을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0: 주여.
1: 주님께서 이번 기회에 기도 제목을 올린 성도님이나 또 병원에서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 양 집사님에게 특별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0: 아멘.
1: 생애 가장 고달프고 쓸쓸하고 외로운 순간에 주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제가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던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 우리 양 집사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오히려 그 침상이 기도하는 골방이 되게 하시고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서로 고독을 달래고 서러움을 달리며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함께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소원을 아뢰고 주님께 기도 응답을 기대할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합심하여 구하는 저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부산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에게 집도의 또 돕는 간호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능력과 은사로 우리 집사님을 잘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만나주심 나타나심이 우리 양 집사님에게 임하여서 치유받고 난 이후에는 그보다 나은 신앙의 경험으로 더 열심히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며 사는 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708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친정어머니께서 림프암이 의심되어 오늘 대학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조직이 충분히 채취돼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절에 다니시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또 그리고 입이 써서 식사를 못하시는데요, 다시 편안히 식사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패러다임이 또 시각이 믿음이 확실하게 바뀔 때가 들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7087님의 친정 어머님이 인생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0: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를 출입하던 마음이 바뀌어 교회로 출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처를 찾고 구하던 그 마음에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 믿음과 마음이 고정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하여 사랑하는 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달받게 하시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과 계시의 영을 우리 어머님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림프암 검사와 그 결과가 아름답게 하시고 또 치유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식욕도 다시 솟아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저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어머님에게 특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름다운 가정이 간증이 풍성한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92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올해 6월 말 해군에서 전역한 조카 박유성이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내면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때 인문계열을 공부해 대학은 사회인문계열 경영과에 입학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아 반수를 해서 화학과로 진학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2학기 복학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위해 기도하며 폭넓게 생각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화학 공부를 잘 감당하고 학교에서 믿음의 신실한 교수님과 학우들을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9215님이 사랑하는 조카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은혜 가운데 군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 아멘.
0: 특별히 주께서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조카가 우리 박유성 형제가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제 하학과에 진학해서 복학을 하고 공부를 계속하게 되는데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했으니 남은 모든 대학 공부 혹은 그 이상의 학업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1: 아멘.
0: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좋은 교수들과 좋은 동료들과 더불어서 연구의 성과가 있게 하시고 발전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 모든 학업의 결과로 인해서 이 사회의 한 구석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기업체에서 산업계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도록 좋은 믿음의 배필도 만나고 좋은 목회자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복된 생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1: 아멘. 예, 08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학년 때 심한 따돌림을 당한 후에 이 친구 저 친구에게 마음을 의지하려 해도 마음 나눌 친구가 없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일어날 힘조차 없어 침대에 누워 지낸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기도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치유가 임하여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1: 네.
0: 저희가 기도도 하겠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나 당사자가 요즘은 이제 영상 시대니까 유튜브 영상이라도 좀 긍정적이고 밝은 것도 이런 위기를 극복한 성공 사례 영상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은 독서인데 그 이마트에 이마트 이

0: 그 이랜드의 그 박성수 회장도 보니까 젊어서 루게릭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지는 세월을 뭐한 5, 6년 이상 보내면서 그때 한 3천여 건 이상의 독서를 했다 그러죠. 그 독서 가운데서 내적인 힘도 키우고 미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열려서 위대한 신앙의 길 그리고 기업가의 길을 걸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많죠. 쉬운 것, 흥미로운 책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0830님이 아마 자녀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때문에 서럽고 힘들고 막막한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이곳에 올렸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살이가 참 고단하고 힘이 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 그 고단함,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뛰어넘으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여서 마음이 강하여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인격적이고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 없는 고위 학생에게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주님이 능한 손 안에서 쓰임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이 아들에게도 일어나도록 주여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의 인생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거나 또 읽거나 또 교훈으로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주님은 어려움 당하고 낙심 당하고 때로는 소외되고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1: 주여.
0: 보호자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아이에게 사단의 불화살 같은 것은 물리쳐 주시고 막아 주시며 성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 하나님께서 저 아들에게 생을 살아나갈 만한 위기를 헤쳐나갈 만한 믿음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다시 인생을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저 아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아이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힘이 아이에게 솟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으로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63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현숙 권사님께서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고 외삼촌 두 분과 외가 친척들도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께서 어머니와 외가 가족들을 친히 치유해 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외가 가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이게 연세가 거의 100세가 가까운 모친도 아들들은 하루라도 더 연장하고 싶고 살리고 싶고 돌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0: 네.
1: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뭐 94, 5세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불러가시면 좋겠다 싶은데 아드님 마음은 그렇게 안 된다.
0: 네.
1: 그러니 이 기도 제목을 올린 분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지 조금은 짐작은 됩니다.
0: 네.
1: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6309님이 어머니와 애가의 친척들이 다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본인의 마음도 서글프고 힘이 들고 나도 혹시 그런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암으로 고통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상급으로 치유자로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6309님의 모친 이현숙 근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암 진단을 빨리 받았으면 이 시대에는 치료하는 약과 기술이 의술이 뛰어나서 충분히 관리받으며 장수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찾아가셔서 모친과 또 애가의 모든 가족들을 친히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외가의 식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옵소서.
0: 주여.
1: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0: 아멘.
1: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본인의 전도로 아니면 이웃들의 전도로 어떤 형태의 주님이 그 전도의 접촉점을 총동원해서라도
0: 주여.
1: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인생의 자아와 연약함을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는 사건 사고들 질병의 위험들 안타까움들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특별한 긍휼과 자비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올린 이 성도의 모친과 애가의 식구들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0: 아멘. 71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희 언니의

0: 간암 및 대장암 수술이 잘 끝나 일반 병실로 옮겼고 열도 내렸습니다. 다만 몸에 수포가 생기고 쇠맛 때문에 음식을 삼키기 어려우며 배쪽 통증과 또 변비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증상을 어루만져 주셔서 수포가 사라지고 조금씩 음식을 섭취하며 통증과 변비도 서서히 나아져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7110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렸습니다.
0: 주여.
1: 기도 대상이 되는 경이 언니라는 분의 증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0: 주여.
1: 그러나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들이 있고 또 학자들이 연구해서 개발하고 만들어 놓은 의약품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이 암 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요즘은 암의 완치가 없고 오히려 잘 관리함으로 오랜 생존 기간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의 기도의 제목대로 환자가 모든 삶의 불편함에서 또 수술과 치유 이후의 여우가 좋아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고 우리의 육신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우리 인생의 결정체이고 본체이고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언니의 영이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63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사촌동생이 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께서 사촌동생과 그 믿음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치유해 주셔서 동생이 건강을 회복하여 선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예, 6309님의 사촌동생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간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의 이 선교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조금 가다듬으셔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1: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행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이 가정 이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환자를 품에 안으시고 주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성경에 기록하셨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선교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과 파송한 교회가 힘을 합쳐 도움을 청할 때에 너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속히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간암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야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방송국 게시판에 올라오는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917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9178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 가족들이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아빠 강봉철, 언니 강나영, 남동생 강관효, 여동생 강아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요새 제가 전도폭발 3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에게도 제가 자주도 주고 조금 강의도 해주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 본인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이 전도폭발 복음 제시가
0: 네.
1: 그대로 실제 연습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네.
1: 사실은 복음을 아빠에게도 언니에게도 남동생에게도

0: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본인이 전할 수 있는 그 지식이나 또 논리 전개라든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그게 유튜브에 전도폭발 3 복음제시 실내 이런 게 있어요.
1: 네.
0: 아빠 이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언니 혹은 동생아 이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해서
1: 네.
0: 들려주면 하나 또 그리고 간절히 기도의 배경이 쌓이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9178님이 천국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고로 가족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아빠, 언니, 또 남동생, 여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1: 아멘.
0: 작은 믿음이지만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데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언급된 가족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복음 제시를 받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나 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 발걸음을 옮겨놓게 하셔서 좋은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날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일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다음 기도 제목은요, 576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름은 이어진입니다. 지난 월요일 8월 3일에 육군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강하고 복된 군 생활이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5765님이 사랑하는 아들 군 입소를 놓고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엊그제 월요일에 군 입대한 이 아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훈련 중에도 지켜주시고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또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하는 모든 동료들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토방위의 한 축을 잘 감당할 만한 좋은 병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1: 아멘.
0: 가운데 내면 세계도 육신과 함께 강해지게 하시고 인격도 자라고 육신도 튼튼해져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대 배치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좋은 지휘관들과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염려와 근심과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연납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1: 아멘.
0: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창원극동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선한 열매 교회 남이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저는 소망의 기도의 또감사교회 윤현숙 사모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매주 이 시간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쉼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바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손주를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쉬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일이 많아서 쉼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참된 쉼을 빼앗는 근본적인 원인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교만을 그토록 미워하실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단순히 자랑하거나 잘난 척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은 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마음, 하나님 대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교만을 죄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두 가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에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오나움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3절을 보면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기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높아진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권능을 보아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버나움은 소돔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낮아진 사람만 할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교만은 회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회개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나는 괜찮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은 가버나움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교만은 결국 우리의 회개를 막고 회개하지 않는 삶은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안에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믿고 내 판단을 더 옳게 여기며 돌이키지 않는 높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교만한 마음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낮아진 사람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쉼을 주십니다. 진정으로 교만함을 회개하여 쉼과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둘째, 교만한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5절에서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5절을 보면 여기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와 학문으로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이 진리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입으로 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알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진리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오래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으로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

0: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용서와 구원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놀라운 초청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 삶에 쉼이 없습니까? 물론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마음을 배우는 사람이 비로소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짐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지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명예를 메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회개를 막는 높은 마음을 버리십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하늘 꿈 우리 교회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546-7728번, 055-546-7728번 하늘 꿈 우리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장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내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2: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0: 2016년 8월 5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골프필드 위 극심한 중압감 속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전 우승을 이뤄내는 크리스천 선수들이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회 직전 섬마을 담기 선교를 다녀온 뒤 KLPGA 통산 10승을 달성한 이다연 선수를 비롯해 필드 위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크리스천 골퍼들의 신앙 여정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경기복에 극동방송 패치를 붙이고 있는 프로골퍼 이다연 선수는 지난 2일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KLPGA 투어 오로라 월드 챔피언십 마지막 날 5번 홀에 치명적인 트리플 보기 위기를 딛고 9번 홀샷 이글을 성공시키며 통산 10승의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다연 선수는 대회 출전 직전인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전남 진도군 조도에서 일주일 동안 주민들의 미역과 토작업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는 단기 선교 직후 우승을 거둔 이 선수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수는 힘든 순간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되새기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믿음으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는 재작년 54세의 나이로 연장전 해저드 속 작은 섬에 공이 멈추는 기적적인 파세이브를 거두며 최고령 우승을 거둔 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역시 마스터스 우승 뒤 자신의 정체성은 골프 선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천 골퍼들의 믿음의 행진이 앞으로도 계속 기대됩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과천시 의회가 신천지의 상가 건물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과천시의 불허 처분을 존중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과천시 의회는 어제 4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시민 안전과 교육 환경, 공공복리를 고려한 과천시의 용도 변경 불허 처분을 존중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3년 과천 별양동 상가 건물 9층을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과천시는 교통과 안전, 지역 갈등을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1심 법원이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과천시의 항소로 오는 12일 수원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광복절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식민사관 잔재 청산과 자주독립국가의 위상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찬 회장은 교계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보훈정책이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독립과 보국, 민주화라는 세계 기둥 위에 바로 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0: 이 회장은 여전히 남아있는 일제 잔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전후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맞서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속해서 요구해야 하며 여기에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유네스코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선생의 평화정신을 높이 평가해 김구의 해로 정한 뜻을 살려 대한민국이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자주독립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념운동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실명구호 NGO 비전 캠프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에서 400번째 해외 개안수술 캠프를 마쳤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잠비크와 에스와티니에서 캠프를 열고 813명의 안과진료와 215명의 백내장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지난 2007년 비전케어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의료봉사를 시작한 지역입니다. 김동해 이사장은 현지 의료진 교육과 보건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전케어는 지난 2002년부터 전 세계 40개국에서 안과진료 20만 4천 건과 무료 개안수술 3만 3천 건을 펼쳐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여전히 우리 지역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역시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7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신앙 캠페인 단디 미드에서
2: 교회 가면 그런 사람 있죠? 늘

웃고 늘 친절하고 봉사도 제일 열심히 하는 딱 봐도 모범 크리스천.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완벽하게 신앙인 연기를 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완벽해 보였던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0: 역시 미니자매 찬양은 언제나 은혜가 넘친다니까.
1: 아이고 맞아요. 찬양팀 싱어의 주일학교 교사까지 섬기는 자리라면 빠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리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0: 맞다 맞다.
1: 아, 그런 의미로 우리 오 집사님, 그 집사님도 올해 주차 봉사를 저랑
0: 같이 해보...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래 됐빛네. 내가 이래 정신이 없다. 너무 바빠서 뭘 할 여유가 없어요. 다음 주에 봅시다.
1: 하여간 봉사만 하자고 하면 공무니를 빼고 말이야. 아유, 참말로. 아이고 땅 끄지겠다. 찬양 연습 잘하고 와 그렇게 한숨을 쉬노? 무슨 일 있나?
2: 아니에요.
1: 아이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해도 된다. 우리가 뭐 같이 찬양팀 한 지 몇 년인데 얼굴만 착 보면 엠미데 에이.
2: 아, 그게요. 지은이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잘됐네. 부모님이 억수로 걱정하시더만.
2: 아, 저도 축하한다고 결혼식 꼭 참석한다고 했는데 아, 사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은이가 결혼할 동안 전 남자친구도 없고 주말마다 개인 시간도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고 그래도 이런 걸 표내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믿음 좋은 척 했거든요. 근데 아까 찬양 부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으면서 찬양은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1: 에휴, 미니자매, 하나님은 자매의 완벽한 모습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자매님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기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처럼 솔직한 모습 말이다.
2: 솔직한 저를요?
1: 아이고 오늘 찬양이 그 미니 자매를 위한 거였네. 자리 비켜줄 테니까 기도하고 가라.
2: 하나님, 저 너무 지쳤어요. 다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세요? 전혀 사실.
3: 그날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괜찮은 크리스천을 연기할 때 느껴본 적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거든요. 괜찮다. 하나님은 완벽한 내가 아니라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솔직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위로로 당신을 만나주실 겁니다.
4: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의 간증으로 제작되는 단디 미디소.
5: 이 캠페인은 극단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4: 기적이 일어납니다.
5: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 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본문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볼 때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감사의 고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시작은 하박국이 던졌던 하박국서의 시작,

시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고백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많은 도전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으로 또 그 고백을 진지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정황과 그 고백이 좀 동떨어져 있거나 그 고백은 고백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결과만 봐왔기 때문입니다. 고백은 그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어떠한 과정들을 쭉 헤쳐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됐던 마지막 최종의 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산물을 같이 고백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 고백까지 나오는 결들을 같이 걸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그들에게 고민이 되었고 어떤 과정과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였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고백만 놓고 이것을 우리 삶의 어떤 실천해야 되는 법칙처럼 이거를 고정을 딱 박아버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껏 할 수 있는 적용은 결론은 힘겹고 어려워도 주님 가지고 기뻐합시다. 이거로 끝나버립니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럼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박국이 처음 질문으로부터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저도 아멘. 여러분 하박국의 이 질문이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리지는 않죠. 지금 하박국은요 굉장히 심각한 의문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지금 이렇게 침묵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의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바람,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비전, 계획, 내가 생각할 때 진행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될 일의 마무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3절 4절 말씀 보시면 지금 하박국은요 죄악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그 약속의 말씀은 즉 주님이 주님처럼 나타날 만한 일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행동들과 방식들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왜 계속 침묵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렵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사실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식으로 간단하게 바꾸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는 아무 변화가 없죠?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하고 주님 믿는데 왜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이 고민들과 이 혼란들은 왜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죠?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 같지 않죠? 이게 지금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참 무거운 삶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즉각즉각 나타나면 좋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마음이 편하고 더 앞서 나가는 듯한 인생들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참 무겁죠.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세상보다 더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내가 몰랐다면, 내가 성도가 아니었다면 이런 갈등 속에서 내가 이렇게 양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침묵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텐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들 하는 것처럼 하지 못하고 남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내려놓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정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하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아직까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먼저는 신앙생활은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선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는 현실이 흐릿해요. 확실한 약속과 뚜렷하지 않은 현실, 그리고 연약

0: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만나서 뒤섞여 있는 곳에서는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것을 꿰뚫고 있지 못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당연하게 가르쳐주는 칠판에 망설임 없이 쫙쫙쫙쫙 써내려가는 그 행문간 한 문장 한 문장 사이마다 도대체 왜 저게 저렇게 되는지 학생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의 뿌리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박국은요, 단지 우리가 불편하다, 내게 불만이 있다 이런 것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하박국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과정입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이 선생님이 주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아, 이것이 선생님의 질문이었군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시면 답을 다 써오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세상의 시험은 학교의 시험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에 답을 써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시험은요, 정해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명확한 답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험장에서 던져지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 속에는요, 긴장이 있고 부담이 있고 무엇보다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박국 역시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게 질문을 던진 후에 바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결심하고 가졌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1: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을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0: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하박국은요, 자기의 마음을 파수대 위에 선 파수꾼, 성 밖에 벌어지는 일들과 변화들을 감지해서 보고해줘야 되는 그 파수꾼의 마음으로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삶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막연한 거죠. 전쟁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 파수꾼이 고생한다고 적군이 야, 네 얼마나 올라가는데 고생했냐, 막 올라가지만 내려가라, 앞으로 내가 3시간 뒤에 갈 거니까 1시간 뒤에 올라오면 된다, 이런 파수꾼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 있으면 이게 올라가 있는 시간이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열흘이 될지 아니면 올라가지도 못한 채 전쟁이 터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힘든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리고 파수꾼이 올라가서 그 성 밖의 변화를 바라본다고 할 때 그 변화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혹 정탐꾼으로 보냈던 정탐꾼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지, 혹 사절단으로 사신으로 보냈던 사신이 좋은 소식을 가져올지 그런 소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지 않길 바라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밖에 성 밖의 변화를 바라보았으나 보란 듯이 적군이 몰려오는 별로 원하지 않은 변화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짙은 밤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루고 이틀이고 열흘이고 그 위에 있는 기다려 있는 파수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기대, 막연함, 두려움, 갑갑함, 답답함, 오만 마음들이 그 안에서 소용돌이를 쳤을 거예요. 파수꾼의 삶은 우리의 삶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에 잠깐의 소망을 가졌다가 그 소망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보란듯이 깨어지고 다시 두려워하고, 인생은 어쩌면 어떤 답이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면서 고스란히 짊어지고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하박국이 3장 16절에 하박국의 결론을 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사실 저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과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저 3장 16절 말씀이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번역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1: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0: 아멘. 이게 이제 그 원래 이 번역의 구문의 번역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 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제가 잘 말씀드렸죠.

질문을 던졌어요.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과 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박국서 1장 2절에 답이 왔어요. 여러분, 답을 알게 되면 마음이 시원합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답답합니까? 시원하죠. 보십시오. 나의 창자가 뒤틀린답니다. 답을 들었는데 왜 뒤틀려요? 원했던 답이 아닌 거예요. 기대했던 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거예요. 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답 자체가 되었던, 답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었던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답을 가지고 내 삶으로 다시 들어오니 희망과 소망이 물끈물끈 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뒤틀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거 그림 언어예요. 16절 다시 한번 잠시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린다.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우리의 몸의 육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부드러운 장기와 그 장기를 지탱해주고 있는 뼈가요, 같이 다 부서지고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입술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입술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입술은 몸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위에 붙어 있죠. 다리는요, 아래에 있죠.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스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듣고요, 내부가 다 뭉개지고 사람의 존재가 다 바스러지는 경험을 지금 하박국은 하고 있습니다. 답을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버겁고 어려운지, 그리고 심지어 그 답조차도 우리가 기대한 것들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박국 3장 16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 3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 어떤 실타래 뭉치와 같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실타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룰 것이라는 실타래의 끝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끝과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손에 쥐어지는 털뭉치는 도대체 이게 어디서 어떻게 풀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한 번씩 하시죠. 묶여있는 실이나 밧줄들을 풀고 싶어서 막 보다 보니까 양쪽 끝에 끈이 보이는 거예요. 풀릴 줄 알고 잡아당겨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확 꼬이는 걸 보죠. 하박국이 지금 처음에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답을 얻고 하박국을 끝날 이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드려야 될 이 시점에 하박국이 손에 쥔 것이 바로 이 실뭉치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확실하지만 그 진리가 삶의 현실에서 의로 열매를 맺거나 실현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은요, 기대한 만큼 즉각적이지도 않고 기대한 것과 같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은 망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악이 즉각적으로 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들이 이렇게 붕괴되고 이렇게 돌아오길 바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 악과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인가? 우리가 원하는 시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래요. 답이 있습니다. 기다림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바르게 풀어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손에는 실타래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보여주신 주님이지만 그걸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 실타래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여기서 출발되었고 여기로 끝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지만 도대체 내 손에 쥐어진 실타래와 같은 멍키고 성켜있는 뭉치 속에 이 줄들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오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 하박국이 말했던 17절과 18절의 그 고백의 전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실타래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나를 기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손에 들고 있는 이 실타래 뭉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는,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하박국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을 해요. 심지어 우리가 아까 잠깐 읽고 지나갔지만요, 16절의 말씀 거기에 보시면 하박국이 뭘 기다리냐면은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요, 아직 유다가 지배받기 전이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입니다. 근데 언제 일어날 줄도 모르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견뎌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7절은요, 이와 같은 하박국의 고백을 더욱더

0: 놀랍도록 보여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1: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0: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없다 못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결실하는 열매의 대표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결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풍성한 소출의 땅.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사라집니다. 포도나무가 사라지고 감람나무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의 밭에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또 뭐가 사라집니까? 하나님께 제사할 때나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양이 끊어지고요. 노동력과 재물을 쓸 수 있는 소가 끊어집니다. 오늘의 기대와 하나님의 영적인 돌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와 제도들을 다 지탱해주는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요 이 17절의 말씀은 소위 말해 아까 제가 비유로 들었던 하박국 손에 쥐어져 있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실타래 뭉치예요. 내 손에 이 실타래 뭉치가 조금 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무엇을 할 여력도 안 되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왜 위대합니까? 버틸 수 있는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무너져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데 저 상황에서 심지어 이런 말이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더 이상 믿지 않겠다라고 말해도 그 말이 이해가 될 정도의 상황에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붙잡은 것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은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있지 않아요. 즐거움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지 않더라도 즐거운 상황들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기뻤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거 떠오를 때마다 그 기쁨의 순간에 여러분 중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일까? 고민해 보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냥 기쁜 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안 하셨던 기쁜 거 즐거운 거 다 좋아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기쁜 거 싫어하니까? 아니죠. 좋아하죠. 다 좋아하는 거예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지금 하박국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아 즐거워하는구나. 뭘 즐거워하지? 라고 1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즐겁대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의 상황들 열매가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죠. 이거를 즐거워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줄 때도 즐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안 줄 때에도 심지어 무엇을 빼앗아갈 때에도 그것을 감당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타래 비유를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 있는 인생 실타래를 낱낱이 풀어 헤쳐줄 때도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수 있지만 그 손에 있는 실타래가 실타래로 남아있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자 흐름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질문을 던졌어요. 답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오기를 기대했으나 답이 안 왔어요. 하박국은요 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드린 게 아니에요. 질문을 했어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요 원했던 답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견뎌왔는데 이제도 주님의 답을 듣고 나서도 이제도 견뎌야 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도대체 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게 도대체 내게 무슨 은혜가 될까 할 때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이 기쁨과 빛의 순간뿐만 아니라 어둠과 어려움과 굴곡진 삶 가운데서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고백했던 그게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즐거워합시다, 기뻐합시다가 이 고백의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반전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선명한 답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흐릿합니다. 그 흐릿한 뒤에 어렴풋이 보여준다는 약속조차도 언제 이루어질지 하박국은 모릅니다. 어쩌면은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큰 상실과 무너짐일지도 몰라요. 하박국이 이 약속의 말씀

0: 듣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노래 부르고 나서 그 다음 하박국이 뭘 경험했을까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붙잡아서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즐거움과 은혜들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박국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올해 리딩지저스를 하며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계속 적용점을 할 때마다 늘 시편 23편이 계속 저에게 다가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부족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나 혼자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끊기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고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 내 삶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요, 이 혼란을 하박국 3장 19절로 결심으로, 어쩌면 결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1: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0: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결심으로 이 혼란스러운 나의 삶을 감당해낼 것인가, 믿음의 삶을,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첫 번째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기 위해 애를 씁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 했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끊어지고 양과 우리가 없어지고 양과 소가 없어지고 자기의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해가고 유대인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들, 여전히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이들이 돌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속에 넣어두시고 고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속 시원한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실패하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에 우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밝은 것이든 어두운 것이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을 표현하자면 실체는 바라는 것들의 이루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손에 잡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해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나를 바꾸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어쩌면 이 두 번째 결심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갈망은 늘 상황이 바뀌길 바라고, 사람이 바뀌길 바라고, 환경이 바뀌길 바라고, 결과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대원의가 우리가 3장 16절부터 본문만 읽었지만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변화된 것은요, 상황도 아니었고 사람도 아니었고 결과도 아니었고 과정도 아니었어요. 오직 딱 하나, 질문과 의문으로 시작하며 기다림을 토로했던 하박국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만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의 늘 처음,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은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며, 13절 12절 보시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운다는 말을 주목하셔야 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성숙해졌다? 아닙니다. 긴 신앙생활이 우리의 성숙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배웠다고 말하는 것은요,

0: 나를 바꾼다라는 건 그냥 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지는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성루에 서서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이루어지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우리들은 내가 바뀌어져가고 성장해가고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에 왔던 걸음들을 지켜보십시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아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내가 지금의 나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어디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지식들은 늘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풍성해져 왔지만 정작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속사람은 신앙생활 하기 전이나 주님 만나기 전이나 만난 이후나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사용하는 말들이, 사용하는 터전들이 교회로 바뀌고 신앙적인 요구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기본의 기준들과 행동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과 해석하는 것과 바라는 모든 것들은 그전과 똑같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바뀌지 않은 채로 그저 종교적으로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굴레가 여호와만 바라보겠다라는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은혜를 깨달아서 굴레가 깨어지니까요. 아무런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감사가 넘쳐나오기 시작합니다. 난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인생에 엉킬키고 설킨 실타래를 한 올도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게 되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되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했던 하박국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전부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주 앞에 결심하면 하박국이 누렸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타래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바꾸어 갑시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성북교회 김원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8-4771 진주 성북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3: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의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조금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낼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여름은 여름이죠. 어디에 계시든 또 요즘 이 한 주간 휴가로 보내시는 분들이 꽤 여러 계시던데 어디에서 휴가를 보내시든 우리 극동방송과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날씨가 몹시 덥잖아요. 이렇게 더우면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힘들죠. 꿀벌도 그렇게 더위가 강력한 그 적이랍니다. 그래서 벌집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애벌레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이 벌집을 갖고 있는 꿀벌들에게 굉장히 위기가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런데 벌집의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꿀벌들이 놀라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한답니다. 수많은 벌이 벌집 입구에 줄지어 서서 날개를 일제히 부채처럼 흔들어서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고 또 다른 벌들은 밖에서 물을 묻혀와서요. 벌집 곳곳에 뿌린대요.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 이 과학적인 원리를 벌들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꿀벌들의 이 집단 냉각 현상 이거는 영웅적인 꿀벌 한 마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날개짓을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쉼 없이 날개짓을 하면 그러면 이 열기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혼자 그 열기를 감당할 수 없잖아요. 벅차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에 서로의 또 고난에 사랑의 눈물을 뿌려줄 수 있는 공동체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뜨거운 여름도 함께 날 수 있겠죠.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함께라고 참여해 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함께라고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찬양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곡 브라운 워십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문자의 주제 단어는 함께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여러분 주 예수와 함께, 함께 하는 것처럼 힘나는 일은 없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또 찬양여행과 함께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이 귀한 은혜가 사모되신다면 오늘은 함께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함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오늘 신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또 신청해 주신 찬양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49님이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1308님 함께, 예. 또 1548님도 함께, 우리 함께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내요 하고 함께라고 남겨주셨고요. 2449님 또 신청해 주신 찬양 있었는데, 네, 9507님도 함께, 오늘은 서울 가셨군요. 네, 함께 신청해 주신 찬양이요. 어제도 같은 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못 들려드려서 오늘 이거 들려드려야지 하고 지금 찾아놓은 참이었는데 똑같은 찬양을 신청해 주셔서 그래서 함께 듣습니다. 어제는 5024님이 신청해 주셨고 오늘은 2449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심영진 형제님의 찬양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시인이 오늘 몇 분이 함께 신청해 주셨던 찬양입니다. 2449님 신청해 주셨고 5024님 신청해 주셨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주제 단어예요. 함께 1718님이 함께 즐겁게 찬양합시다. 깨름직한 마음이 예 사라지고 평안이 옵니다. 아멘. 네. 함께 즐겁게 찬양합시다. 마음 모든 꺼려지는 마음들은 사라집니다. 평안이 옵니다. 아, 이 믿음의 고백을 또 함께 이행시로 함께 해주셨네요. 1718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907님, 아, 한계는 오타였던 거죠. 함께 맞죠? 네. 맞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한계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함께 문자로 여러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령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 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에 선물 드리고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8270님이 선물 너무 감사했습니다. 종이컵도 이쁘고요. 맛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하고 찬양여행 짱짱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받으셨군요. 네, 선물 간다니까요. 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추첨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복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6157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오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자의 주제 단어는 함께입니다. 8270님이 함께는 나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되는 기적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함께는 나와 너 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된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 우리가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다. 함께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야, 이 짧은 그 문장 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0672님 함께, 5024님 함께 또 남겨주셨어요. 0672님이 저도 스티커와 책 잘 받았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자동차에 붙이는 스티커 낡아서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네, 그 잘 받으셨다고 그렇게 남겨주셨고요. 5024님 조금 늦게 들어오신 거죠. 네, 5024님이 신청해 주셨던 찬양 좀 전에 들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네, 오늘도 함께 그 찬양 놓치셔서 너무 아쉽다. 그렇죠. 네, 비 준비하시니 아까 심영리 형제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왔어요. 오늘은 함께라고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우주 비행사들이요, 그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푸른 지구를 바라볼 때 그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다르겠죠. 또 느낌이 다르겠죠. 그걸 조망 효과라고 부른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하늘에서 바라보면 아마 더 높이 올라가서 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 국경선도 보이지 않고 그냥 광활한 우주 속에 떠 있는 작고 아름다운 생명의 행성, 지구가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그동안 집착했던 사소한 것, 그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지고 또 욕심부렸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나 이런 생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어지니까 정말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늘 발등에 떨어진 그 불 끄기 위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다 보면 세상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은 더 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복잡한 생각에 여러분 혹시 지금 갇혀 계십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둘 수 있도록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지금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보시는 오후의 시간 되시면 어떨까요? 진짜 우리가 꿈꾸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믿습니다. 유종호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항상 행복합니다.

네, 오늘 오 신실하신 주 아이빅밴드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셨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 단어가 함께잖아요. 2012님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라면은 바로 주님과 함께 라면. 아, 이야, 네. 예, 재밌었어요. 네, 2012님이 함께라는 말을 들으니 갑자기 생각난 약간의 개그감을 표현하셨다고. 네, 주님과 함께라면, 아, 주님과 시원한 여름 보내십시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9277님도 함께하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주님과 함께,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나는 고백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784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784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은 저희가 마지막 찬양으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GPS 없이 우리가 뭘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GPS 덕분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길을 찾아가잖아요. 요즘은 뭐 걸어서 맛집 찾아다니고 할 때에도 다 그 GPS 덕분에 우리가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GPS 신호는 눈에 보이는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교통 표지판, 도로 표지판 이런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호가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곳까지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가끔 GPS 신호가 약해지면 우리 당황하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GPS 신호가 없으면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이라는 것보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신호를 신뢰하는 것,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는 그 삶이 더 안전하다라는 고백이죠. 자, 여러분 남아있는 오후 시간 또 이후에 보내시게 될 주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평강의 시간들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784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피아오십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뛰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42.195km를 뛰는 것입니다. 마라톤 뛸 때 제일 힘든 구간이 어딘가 선수들에게 물어봤대요. 그 42.195km 중에

제일 힘들었던 그 구간이 있잖아요. 마의 구간 이럴 때가 한몇 킬로였을까요? 예, 30킬로에서 35킬로 사이에 선수들이 제일 힘들대요. 포기하고 싶고 못 가겠고 마치 막 벽에 한대빡 부딪혀가지고는 막 엄청 힘들고 피로감도 장난 아니고 고통도 진짜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에너지가 탄수화물로서 이제 쭉 가다가 이제 그 탄수화물의 그 에너지가 다 끝나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지방을 태운대요. 그 전까지는 이제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쓰고 가는데 에너지가 이제 다 고갈되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있는 지방. 그때부터는 이제 지방이 이제 소모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다른 걸로 비교하지 않고 이 경주, 특별히 마라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이 믿음을 경주, 마라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서신서들 중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첫 번째 저자가 누군지 잘 몰라요. 수신자를 누군지를 잘 모르긴 하는데 대충 이제 예상할 때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아마 서신일 거다라고 우린 추측하죠. 근데 저자는 알수 없습니다. 왜 저자를 알수 없을까요? 대부분 신약 성경의 서신들은 첫 번째는 인사합니다. 나 누구는 뭐 예수도 이름으로 뭐 누굴 축복한다 뭐 이렇게 뭐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이런 어떤 인사가 있어. 인사가. 근데 이 히브리서는 인사가 없어요. 너무 급박한 거예요. 인사할 정신이 없어.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막 인사하고 뭐막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지금 상황이 너무 쉽지 않거든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제 AD 64년경에 그리고 68년경 그 사이 가운데 쓰였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그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 낙후됐던 지역에 거기에서부터 일어난 화재가 삽시간 만에 엄청 많은 모든 곳을 다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이 한 7, 8일 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주 좁고 아주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한번 불길이 솟아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같이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집이 다 타고 또그 가족들이 막그 불길 안에서 막 죽어갔던 그 애통함, 막이 민심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늘그 얘기를 했던 아, 이 도시를 좀 한번 싹 갈아엎고 싶어 했던 그 로마 황제에게 모두 원망과 불평이 막 가고 있는데 네로가 이 사건에 대한 이제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한 거예요. 그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재산을 몰수당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막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묶고문을 하고 막 콜로세움에 넣어가지고는 막 사자랑 싸우게 하고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애 어른 상관없어요. 그냥 기독교인이면 다 죽여요. 이 사람들에게 선택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고문 안 받았거든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다 같이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또그 당시 때는 이제 또 예수님 믿지만 아주 비슷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면 야, 예수님만 안 믿으면 돼. 네가 그냥 유대인으로 돌아오면 돼. 그냥 예수만 부인하면 돼. 그러면 살수 있어. 그냥 그렇게 그냥 너희가 그냥 살아. 왜 미련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해? 그래서 배교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상황이. 내가 계속 예수님 믿어도 되나? 내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겠어. 나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계속 믿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펜을 들기 시작하죠. 그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그 힘들고 지칠 때. 아, 저좀 쉬고 싶어요. 아, 저 그냥 좀안 하면 안 될까요? 아, 저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잠시 좀 내려놓고 그냥 해도 괜찮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 괜찮아. 지금 힘드니까. 그래 쉬어. 좀 쉬어야지. 이런 말을 해주시겠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번 한주 동안 사실 제일 많이 들었던 그 말이 뭐냐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막이 말을 엄청 많이 듣는 거예요. 다 힘들대요. 다,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야, 그래, 힘들지. 그럼 좀 쉬어라. 나이말 하고 싶지, 나도. 나도 그런 말 하고 싶죠. 그런 말 하는 것이 사실 더 이게 위로가 되고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실 동일한 상황 아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힘들면 쉬어라 나 그러면 지금 좀 잠깐 피해라 야, 그러면 지금 신앙 잠깐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죠? 예수를 바라봐라. 너희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 힘들로 고난 이전까지는 너희 힘과 열심으로 왔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믿음

0: 이제부터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까지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과 열정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탄수화물을 다 쓰고 이제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진짜 못 가겠다. 진짜 막 벽에 부딪힌 것 같고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때 어떻게 되죠? 아까 지방으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이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다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내 힘과 능력으로 가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야, 힘들고 어려운 거 나도 알아. 야, 지금 어떻게 안 힘들고 안 아프겠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야?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을 때 믿음의 주요라는 단어가 믿음의 시작이요라는 뜻이 있어요. 믿음의 주는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믿음의 시작을 누가 시작하셨어?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실 너가 주님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시작을 누가 했지? 내가 했나요? 이 믿음의 시작을 내가 시작했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금 나를 계속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만약에 나라면 또는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마 멈출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완성시키는 분 또한 내가 아니라 누구시죠? 같이 함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온전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제 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8329-7772번 010-8329-7772번 진주 함께하는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3화 작은 빛이 모여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세계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때를 맞춰 상하이의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민족대표로 세운다. 머나먼 파리까지 가서 잊혀진 조국의 이름을 세계 사람들 앞에 꺼내야 하는 묵직한 사명이 그의 어깨에 집어졌다.

0: 형님, 짐은 다 챙기셨어요?
1: 응.
0: 아니, 이 구두 뭡니까? 민족 대표로 파리에 가는 사람이 신기엔 너무 낡은 거 아닙니까?
1: 새 구두 살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이게 편해. 다른 건 영 마음에 안 차.
0: 아, 아무리 그래도 밑창이 이렇게 닳았는데.
1: 아니 왜? 그래도 잘 닦아놓으니까 꽤 멋스럽지 않아? 뭐 파리 사람들이 내 신발 밑창까지야 보겠어?
0: 그렇긴 하네요. 어? 막상 신어보니까 태가 다르긴 하네.
1: 그나저나 말이야.
0: 급하게 떠나려니까 정리할 게 많으시죠?
1: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참. 혁아.
0: 예, 형님.
1: 막상 멀리 떠나려니 이런 생각이 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걸까?
0: 예?
1: 넌 어떻게 생각해? 일제 지배를 받는 우리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릴 버린 걸까? 아니면 일제의 저 칼끝을 막고 지켜주고 계신 걸까?
0: 그야 당연히 지켜주고 계신 거죠.
1: 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 그나마 의인 몇이 있어서 마지막 목숨줄은 지켜주고 계신다는 건가?
2: 선우혁의 얼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꺼번에 스쳐 지나간다. 잠시 입술을 깨물던 그는 마침내 무겁게 숨을 내쉬며 가슴 깊이 자리한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0: 형님, 사실 저도 같은 질문을 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저 배고인 사건으로 옥에 끌려갔을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딱 그 생각이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나를 버리셨구나. 근데 한 분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얼마나 맞았는지 그날 밤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희미하게 울리던 그 마지막 찬양 소리. 그 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돌아앉아 있는데 그렇게 가는 실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곁에 앉아있는 그분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와 너무 다른 믿음이었으니까요. 다음날 교도관들이 불러내 시신들을 치우라고 하더군요. 그때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구나. 찬송을 부르신 분이. 희미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어쩌면 제자들에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찢기고 상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하셨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날 눈 감은 순교자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알았어요. 이 어둠을 허락하신 건 우리가 빛으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 아닐까?

0: 그렇지.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불이 더 빛나는 법이지.
1: 형님 떠나신 다음 저는 조선으로 들어갈 겁니다. 형님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선언할 때 저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0: 그래. 아무래도 그 길이 작은 불빛이 되는 길 같구나.
1: 형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0: 그래. 고맙다. 우리 부디 건강히 다시 만나길 기다리마.

0: 한편 때를 같이하여 동경에서 이팔 독립선언문이 발표됐고 참여한 조선 유학생들은 대부분 일본 경찰에 체포된다. 김마리아와 황애덕 또한 끌려가 모진 조사를 받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난다. 그들은 독립선언문 몇 장을 품에 숨겨 조선으로 향한다.
1: 마리아, 애도가, 너희를 여기서 이렇게 보다니. 아,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2: 고모님, 뵙고 싶었어요.
3: 조선에 계시다는 소식 듣고 저희도 바로 이쪽으로 왔어요.
1: 잘했다, 잘했어. 아이고, 이거 얼굴 수척해진 것 좀 봐. 밥은 제때 먹고 다닌 거야? 응?
2: 챙겨 먹는다곤 하는데
3: 못 먹을 때가 더 많아요.
1: 그러니 이렇게 삐쩍 마르지. 얼른 들어가자. 많지는 않지만 같이 먹을 거 좀 준비해놨어.
3: 아유, 감사해요. 경찰서에서 나온 후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1: 뭐? 경찰서라니, 무슨 일 있었어?
2: 고모님 이미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 저희가 동경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어요.
0: 반가움도 잠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순애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리고 조카들이 목숨을 걸고 가지고 온 독립선언문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1: 그럼 이제 너희도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는 건데, 어? 아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2: 이미 한 발을 뗐으니 다음 걸음을 옮겨야죠. 선언문을 인쇄해줄 사람을 찾으려고요.
3: 지금 국제사회의 눈이 약소국들을 향해 있어요. 지금이 적기예요. 빨리 움직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줘야 할 때예요.
1: 아이고, 너마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미안하다.
2: 미안하다뇨.
1: 너희들만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2: 아니에요. 이미 먼저 길을 내신 분들이 있어서 우린 이미 편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데 조선은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1: 나도 너희와 같은 길을 가는 중이야. 조선의 분위기도 파악하고 독립 자금을 모아서 상해로 돌아갈 생각이었어.
2: 그럼 고모부도 같이 오셨어요?
1: 고모부는 프랑스 파리로 가고 계실 거야. 지금 그곳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 회의를 하고 있대. 우리 조선 대표로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발표하고 올 예정이야.
2: 그럼 세계 여러 나라 앞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당당히 선다는 거예요? 정말요?
3: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이고, 주님 감사해요.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만 알려줘도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2: 사실 우리 외침이 너무 작아서 안 들리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서 함께 외쳐주시면 결코 작은 목소리가 아닐 거예요.
1: 나도 너희들 얘기 듣고 너무 놀랐어. 어쩌면 시기가 이렇게 딱 맞을 수 있을까?
3: 이렇게 작은 물결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점점 그 물결이 모여서 파도가 되고. 아유, 저 갑자기 너무 감격스러워요.
1: 나도 너무 감격스럽다. 여기서 너희들을 이렇게 만나 얘기 들으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구나.
0: 흩어진 길 위에서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은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흩어져 각자의 길을 걸어간다.

0: 여보, 조선에서 누굴 만났는지 알아요? 조카 마리아를 봤어요. 동경에서 독립운동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얼굴은 오히려 빛이 나고 있더군요. 조카들까지 이런 길 위에 있다니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여보, 저는 알겠어요.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요.
1: 사랑하는 동생 혀가, 보거라. 순애가 조선에서 소식을 전했다. 그곳에서 처조카인 마리아와 그의 친구 에덕이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구나. 이 소식을 듣거든 그들과 만나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나는 각 나라의 대사를 만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다. 부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파리 회의장에 들어가 세계인들 앞에서 조선의 입장을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길 바란다.
2: 형님, 보내주신 소식 감사합니다. 이미 조선 땅은 끓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자매와 에덕 자매의 소식은 진지게 들었습니다. 대구와 광주, 천안 등을 거쳐오면서 독립선언문을 나눠주고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각 교회뿐 아니라 다른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파리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시는 날, 조선의 거리에도 동일한 독립선언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결국 한 길로 모아주시리라 믿습니다.
3: 그들이 걷는 길은 서로 달랐다. 누군가는 파리로, 누군가는 조선의 마을로, 누군가는 어두운 등잔불 아래에서 선언문을 베껴쓰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길은 결국 같은 길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길, 작은 빛이 모여 큰 빛이 되어가는 길. 어두운 조선의 밤에 작은 별빛들이 반짝인다.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흩어진 성도들 제13화 작은 빛이 모여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

0: 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영원히 기억될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사진으로 만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70년 동안 복음을 전해온 극동방송, 그리고 30년의 시간을 함께한 창원 극동방송. 빛바랜 흑백사진 속 첫 출발의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자랑스러운 발자취까지, 그 은혜의 여정들을 한 장 한 장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립니다. 사진 한 장에 담긴 복음 전파의 열정과 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8월 7일 금요일까지 2주간 창원 극동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단체 관람은 전화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70년의 이야기, 그 감사와 감격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0: 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이걸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또 4절에도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반복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날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아주 복된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그날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긷는 그런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물이 귀합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물이 부족한 사막과도 견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늘 부족합니다. 평안도 부족합니다. 행복도 부족합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합니다.

로또라도 당첨이 돼야 오아시스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박이 터져야 모든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나는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를 만날 때가 많아요. 오아시스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가서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더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목이 터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아

오아시스 같은 구원의 우물로 달려나가 기쁨의 생수를 길어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멸망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그 나라, 그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키는 날,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구원의 우물을 만나서 기쁨으로 물을 깃게 되는 그 날이 복된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그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생수를 마시고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부어지는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우물은 찬송하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근데 4절에 또 반복되죠.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1절과 4절의 차이는 단수와 복수입니다.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이 나올 때마다 반복을 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깨닫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사야는 2절에서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의 두려움은 쫓겨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세상의 두려움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삶,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비참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사단의 무서운 발톱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시달리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절에서도 외칩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는구나.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이런 표현이 아주 마음에 와닿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우리가 아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의 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즘 TV에 보면은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각 방송국이 경쟁적으로 이런 경연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참 우리나라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고 그 경쟁을 이기고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래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선곡에 신중을 기해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지만 자신의 삶과 아주 닮아있는 곡을 선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이 나의 삶을, 나의 감정을, 나의 모든 것을 그 노래에 담아서 자신의 고백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이는 아주 감동을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

부르는 저 짧은 노래 한 곡에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다 치유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그 모든 아픔이, 상처가, 그 고통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주 열렬팬이 되는 거예요. 그 가수가 뭐 광고라도 하나 나오면 그냥 그 광고 모든 걸 다 돈 아까워하지 않고 막 사고 그 가수를 위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그 원곡을 부른 가수를 흉내내거나 기교만 잔뜩 넣어서 부르면 감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노래를 잘 불렀지만 계속해서 그 경쟁을 이기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 우리도 찬송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 나의 노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부른 노래에, 내가 부른 찬송에 하나님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나의 고백이 담겨져서, 나의 그 사랑과 나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서 부르고 있을 때, 부를 때 그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부르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신

감정을 담아서 나의 기쁨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찬송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우물물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방송국에 어떤 찬양을 틀어놓고 그 방송에 나오는 흘러나오는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또 많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삶은 찬송의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면 설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예배 죽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에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찬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

메시지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근데 반대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그런 표현이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만 좋아하고 드리는 데 인색하면 불균형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 전체가 심각하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우리가 서로 설교의 은혜를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내 마음을 그 찬송에 담아서 잘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의 우물물을 길어 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담은 고백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생수의 물을 길어 올려 여러분의 항아리가 생수가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우물은 은혜를 선포하는 삶에서 만납니다. 본문 4절에 말씀해 보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또 망한 나라를 다시 살려서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나라의 광복을 되찾고 포로에서 탈출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이처럼 돌려보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하실까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자랑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이것이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다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다리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연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생명의 다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가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을 자꾸 자랑할 때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또 그들도 누리게 돕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선포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말해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내가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처럼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풍성히 받아들이며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지? 또 나는 말할 것이 별로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교회에는 목장이 있고 또 목장 모임으로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나누도록 이렇게 이 목자가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돌아가면서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이러한 좋은 일들이 아직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직장 생활 중에 아주 어렵게 꼬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뭐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아 이렇게 좋아져서 여기 목장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등등 감사한 내용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본 자랑, 뭐 자기가 어떤 이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느라고 바쁩니다. 근데 그렇게 실컷 자랑을 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자랑을 한 사람도 자랑을 들은 사람도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씁쓸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죠. 그래 너 잘났다. 또는 아유 오늘 괜히 그런 얘기 내가 너무 자랑해서 참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자랑하는 삶. 근데 물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꾸 만나서 자기 자랑만 하고 헤어지고 그러면 모임 자체 가기도 싫어지고요. 뭐 씁쓸하고 안 좋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잘 절제를 하고 대신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최근에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가 뭔지, 주님께서 이번 주일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쳐 주셨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결코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건 후회가 안 돼요. 씁쓸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사 나눔을 하면서 그냥 좋은 일, 뭐 감사한 일 이것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초점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예수님께.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내 삶 속에 좋은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이걸 자꾸 드러내야지 그 목장이 활기가 넘치게 돼 있어요. 다시 다음번에 또 모여지고 싶고 새 가족이 아, 그 목장 가니까 다르던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도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 나눔은 이렇게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목장 모임에서만 감사 나눔 하지 말고요. 가족 목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감사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게 하려면 부모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행하신 일들,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부모님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됩니다.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있지만,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위기를 헤쳐나갈 새 힘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물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광고 시간에 저 은가시아 교회 마당에 우물 판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그 세네갈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더워요. 우리가 이 40도를 오르내리니까 뭐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거기 45도, 50도 막 올라갑니다. 이 더운 지역에. 근데 물이 귀해요. 우리처럼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먼 곳에 가서 길어 와야 되고, 또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더운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에 뭐 두 번, 세 번 샤워도 하고 몸을 식히잖아요. 또 시원한 물을 실컷 벌컥벌컥 마시면서 갈증

0: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을 말씀하셔요. 오아시스에 우리가 그런 물을 날마다 길어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삶, 감사의 삶, 예배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됩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 죽어가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한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면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올려서 마시는 것과 같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살리게 돼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구원의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서 길어 올리면 얼마든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마음껏 마시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우물물로 영원히 소생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침례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6-3600번 창원 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2026년 8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자, 즐거운 수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바로 세깨랍니다.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오늘도 더워요. 계속 덥습니다. 자, 여름답네요. 여름다워요. 자, 이 더운 날 그래도 이 더위를 맞서서 극복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자, 오늘 도전하기 또 좋은 날입니다. 오늘 도전 찬양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이제 우리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여름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번 전화 연결도 해보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 방학생, 무교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께 선물도 드리고 저하고 통화도 한번 해보고 그런 도전하는 시간, 여러분의 도전장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주시는 분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문자창에서 보고 도전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 그 전화번호는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전화를 드려서 앞 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시면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문자가 왔다. 제가 딱 전화를 했어요. 거기서 여보세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바로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받는 분이 땡땡땡 하면은 띵동댕 정답입니다. 그리고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선물 고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오물정 1069 오후 3시 시간대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인 샵 1069번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 평소에 보내는 그 지역방송 말고 샵 1069번으로 이 시간에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극동방송을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무료 메시지 보내실 때는 회원가입을 하시면 보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도전, 여러분의 도전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제가 이제 다른 찬양 오늘도 준비하는데 이 여름, 뜨거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옛날 추억의 찬양을 제가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오늘 도전을 하실지, 되도록이면 제가 쉬운 걸로 합니다. 되도록 쉬운 걸로 해요. 한 번쯤은 어렸을 때 불렀던 걸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도전 샵 1069번으로 어플로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열무김치 잘 왔다고요. 옆에 지인과 극동방송에서 보냈다고 나눠 먹었다. 아, 좋습니다. 3431번님도 지난번에 도전하셨던 분.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또 선물을 받으실지 이분을 한번 제가 첫 번째로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을 한번 받아드리죠. 0904번님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여보세요?
0: 예수께로
1: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0: 할렐루야. 와우, 축하드립니다. 처음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1: 너무 당황했어요.
0: 그러니까 처음엔 당황했는데 예수께로
1: 가면,
0: 그렇죠 그렇게 받아치면 되죠. 꺄 도전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1: 와네예
0: 어디십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저는 충남 아산입니다.
0: 충남 아산입니까?
1: 네.
0: 원래 이렇게 조금 리액션이 좀 좋으신 편인가 봐요. 예?
1: 네?
0: 문자에서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냥 도전이 아니라 꺄 도전 이렇게 적으셨길.
1: 아, 제가...

0: 새끼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1: 예.
0: 지금 두 번째 도전인데 됐어요. 너무.
1: 아, 두 번째 도전. 어, 지금 혹시 네. 운전 중이세요?
0: 어, 네네네.
1: 혹시 정차 가능하십니까?
0: 네, 지금 정차하려고 찾고 있습니다.
1: 천천히 정차 한번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도전 문자 줬다가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예수께로 하면 가면 이렇게 부르면 딩동댕 선물 받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정차하실 수 있는 분만 이렇게 도전을 해주십시오. 정차하실 수 있는 고속도로에 계시는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도전했다가 또 위험해요. 자, 0904번님 충남 아산에서 도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차가 되고 있습니까?
0: 네, 제가 여기 한 15초 후면 정차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예전에 예수께로 가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 찬송가에 있다가 지금은 우리 일반 찬송가에도 수록된 곡인데 참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렸던 그런 곡이죠. 예수께로 가면. 자, 운전하실 때 예, 여러분 이제 안전 운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정차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0904번님.
0: 네. 정차했습니다.
1: 정차했습니까? 예. 어디 가시는 길에? 예.
0: 아, 네. 저기 딸내미 학원 데려다 주고.
1: 아. 딸내미구나. 꼭 목소리는 네. 청년부 같으신데. 딸내미 학원. 학원이면 딸내미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입니까?
0: 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1: 초등학교 4학년. 새끼라는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0: 한 3년 된 것 같아요.
1: 3년 됐어요.
0: 네.
1: 도전 두 번째. 그래도 어떻게 두 번째 때 딱 된 것도 잘 된 거예요.
0: 너무 감사합니다.
1: 정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또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0: 네.
1: 3년 되셨구나. 자, 선물 어떤 거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0: 레모나요.
1: 레모나. 이게 완전 애청자구나.
0: 네.
1: 새끼라 들으면서 뭐가 좋으세요? 어떤 점이?
0: 모두 소망이 있잖아요.
1: 네네.
0: 이렇게 함께 천국 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그게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지금 네. 혼자 계세요?
0: 지금요?
1: 아니 옆에 아니면 딸내미 지금 내려줬죠?
0: 내려줘, 네.
1: 혼자 있고.
0: 네.
1: 어느 교회 섬기세요? 아산에서 섬기세요?
0: 네, 아산에 우리샘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1: 우리샘 교회. 온 가족이 어떻게 다 지금 잘 교회 출석하십니까? 예? 방학생 없이?
0: 남편은 안 가고 있습니다.
1: 남편은 안 가고. 혹시나 해가지고 여쭤봤는데. 그래요. 네. 남편 방학생입니까? 아니면 무교생입니까?
0: 원래는 방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마음속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1: 아무튼 방학생이지. 옛날에 교회를
0: 네.
1: 다녔으니까.
0: 네.
1: 아, 그렇구나. 이렇게 또 리액션 좋은 또 아내 옆에 방학생이 있었네요. 안타깝게. 혹시 그 방학생 남편 새끼라 들어봤나요? 같이?
0: 네. 지난주에 휴가여가지고.
1: 지난주에?
0: 네. 같이 들었습니다.
1: 다음번에 같이 있을 때 꼭 좀 도전해주세요.
0: 네.
1: 알겠죠?
0: 네.
1: 자, 남편 선물은 뭐를 드릴까요? 좀 남편한테 오늘 좀 마음의 문을 열게끔 선물 하나 더.
0: 유산균.
1: 네. 알겠습니다.
0: 전달하겠습니다.
1: 남편한테 다음에 우리 전화 연결해가지고 또 선물 또 드리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하자고요.
0: 네.
1: 3년 들으셨으면 이제 남편은 이제 도전해야죠. 남편을 도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0: 네.
1: 알겠죠?
0: 네, 알겠습니다.
1: 오늘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까 우리샘교회, 그렇죠?
0: 네.
1: 예, 우리샘교회,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극동방송, 또 새끼라 많이 알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한마디 할까요, 남편에게? 예?
0: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 아멘. 예. 자, 우리 예수께로
0: 가면 나는 기뻐요.
1: 아, 정말 이 찬송 우리 남편하고 같이 불렀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 아산에 계시는 0904번님, 오늘 고맙습니다.

0: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도 수록됐었던 곡. 예수께로 가는 분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새끼라 오늘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1069로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도전이라고 문자 그리고 메시지 주시는 분께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찬송 찬양 앞부분 살짝 제가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게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방학생 무교생 할 거 없이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의 도전장을 제가 받아볼까요? 그냥 뭐 제가 그냥 막 찍습니다. 찍어요. 자, 그리고 다음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다음 곡.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들 중에 이번에 6143번님. 자, 다시 한번요. 6143번님께 제가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불러요.
1: 안녕하세요.
0: 오, 이 기쁨. 옆에 알려주고만. 오, 이 기쁨.
1: 주님 주신 거. 주님 주신 거.
0: 할렐루야.
1: 안녕하세요.
0: 옆에 알려주는 건 누구고 본인은 누굽니까? 예.
1: 아, 옆에서 엄마가 계시고요. 저는 지금 수요예배 가려고.
0: 수요예배?
1: 네.
0: 벌써 수요예배를?
1: 네.
0: 엄마랑 지금 있는.
1: 가서.
0: 엄마랑 지금 있는 거예요?
1: 네.
0: 지금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학생인가요?
1: 아, 저 휴직하고 있어요.
0: 휴직?
1: 네.
0: 아, 성인이군요.
1: 네, 맞아요.
0: 목소리가
1: 28살.
0: 지금 저는 이제 완전 학생인 줄 알고 좀 저는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엄마가 지금 알려줘도 왜 모르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 성인이구나. 옆에 엄마가 알려줬나요?
1: 네.
0: 엄마가 28살. 28살이라면은 네. 오이 기쁨 이거 모를 수도 있겠다. 오이 기쁨 이거 몰라요?
1: 네.
0: 아 모태 신앙이긴 하죠.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0: 모태 신앙이지만 어렸을 때 안 불러봤구나.
1: 어렸을 때 이제 예. 잘 안 나가다가 제대로 다닌 지는 한 1년, 2년 정도
0: 됐어요. 그래요.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1: 사는 곳은 용인이에요.
0: 근데 지금 전화 받는 곳은 다른 곳인가요?
1: 서울 교회 다녀가지고
0: 서울 교회 다니고 지금 사는 곳은 용인. 전화 받는 곳
1: 네.
0: 용인입니까? 용인?
1: 네, 용인입니다.
0: 엄마도 옆에 계시고.
1: 네.
0: 엄마도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고.
1: 네, 엄마 덕분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게 됐습니다.
0: 엄마 덕분에.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한 2년 정도
0: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교회 다니기 전부터, 예?
1: 네.
0: 교회 다니기 전부터 들었군요.
1: 네.
0: 교회가 1년 정도 다녔으면은. 다니기 전부터 네. 엄마가 들으라고 해가지고 들었나 보다.
1: 네, 맞아요.
0: 그러네. 자, 엄마가 애청자군요.
1: 네.
0: 엄마 한번 바꿔주십시오.
1: 엄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네. 때문에 딸이 선물 받네요, 오늘. 네, 땡 치려다가.
1: 네.
0: 엄마가 옆에서 오, 이 기쁨 알려줘가지고. 어머니는 어렸을 네. 때 이거 많이 불러보셨잖아요. 그쵸?
1: 네.
0: 여름 성경학교, 네.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막 율동하면서, 그쵸?
1: 네.
0: 어머니는 극동방송 들어보신 지 오래됐나 봐요.
1: 예, 저는 오래됐습니다.
0: 딸이 방학 중이어서 딸을 이 방송

0: 방송을 듣게 하셨군요.
1: 아, 네.
0: 성공하셨네요. 근데 1년 전부터 딸이 이제 네.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방송도 듣고.
1: 예.
0: 지금 어떤 시간인데 딸하고 같이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1: 아, 지금 이제 서울에 교회에 가면서 예, 듣고 있고 이제 뒤에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네.
0: 아,
1: 같이 가고 있습니다.
0: 뒤에 지금 운전은 누가 하세요, 지금?
1: 아, 제가 하는데 지금 정차 중이에요.
0: 정차 중이고
1: 네.
0: 서울에 있는 수요예배를 위해서 지금부터 네. 출발하시는 거예요?
1: 네, 가서 이제 오늘 수요 요리를 하거든요.
0: 아, 요리를 또?
1: 네네.
0: 이야, 교회 또 일꾼이시구나.
1: 아니, 이제 권사님이
0: 네.
1: 저희 아이를 요리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0: 네네.
1: 예, 그걸 이제.
0: 아,
1: 예.
0: 딸과 함께?
1: 네네.
0: 아우, 행복한 길이네요, 오늘. 행복한
1: 네.
0: 길. 또 이렇게 도전도 네. 또 받았고.
1: 네.
0: 자, 우리 어머니가 애청자시니까 선물 먼저 한번 골라보세요. 어떤 선물? 새끼라 선물. 기억나는 거.
1: 응? 연어?
0: 연어.
1: 연어.
0: 연어.
1: 네.
0: 딸은요? 딸은?
2: 김부각 세트.
0: 김부각 세트. 딸이 애교가 많고 꼭 진짜 저는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랬는데 김부각. 아, 근데 뒤에 권사님들이 타고 계시네.
2: 네.
0: 이거 어찌해야 될까? 어찌했을까? 커피를 드려야겠네, 커피. 같이 요리하시면서 드시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선물을 네. 이렇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가서 수요예배 정말 요리로 잘 또 섬기시고, 이 더운 날 참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자, 우리 따님, 오이기쁨이라고 이번에 네. 이 찬양을 좀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2: 네.
0: 이제 흐릅니다. 이제 흘러요.
2: 네.
0: 앞으로 애청해 주시고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뒤에 권사님들도 감사해요. 예.
2: 수고하세요.
0: 예. 예, 감사합니다.

0: 오 이기쁨 온 기장이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9분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전이라고 문자나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께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전화합니다. 사전 섭외 없이 찬양 앞부분 살짝 부르면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찬양으로 아 역시 오늘도 뭐 뜨겁지만 아주 도전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이분에게 제가 한번 또 전화를 드릴게요. 도전장을 받아야지 또.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자, 4834번.
1: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0: 아, 이건 안 되겠네요. 아쉽네요. 4834번님. 어떻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다른 분. 자, 다른 분.

0: 2345번님. 2345번님. 2345번님.
1: 보세요.
0: 할 수 있다.
1: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0: 와! 와, 와, 와, 와, 와, 와.
2: 아쉽네요. 4834번이.
0: 자, 지금 라디오가 켜진 것 같아요. 라디오를 꺼주시고요.
2: 그러면 다른 분.
1: 잠깐만요.
0: 운전 중이신 것 같은데.
1: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1: 예, 예, 예, 예.
0: 정차하고.
2: 2345번이.
0: 그래서 지금 정차하셨어요?
1: 예, 예, 예.
0: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
1: 수원입니다.
0: 수원.
1: 예, 예, 예.
0: 내 도전을 받아주시오라고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서. 어우, 2345번님. 수원에서. 예, 예. 어느 쪽에, 뭐, 어떤 일로 지금 이동 중이신 거예요?
1: 아, 고객집 방문하면서.
0: 예.
1: 방문 관리하는데.
0: 예.
1: 고객댁 이동하다가.
0: 예.
1: 늘 극동방송 틀어놓고 일하거든요.
0: 그렇구나. 늘 들으세요, 거의.
1: 예, 예. 항상. 시동만 걸면 극동방송. 네. 나옵니다.
0: 이야, 그러시구나. 오후 3시, 3개라도 자주 들으시고요.
1: 예, 예, 예. 틈나는 대로 듣고 있습니다.
0: 틈나는 대로.
1: 예.
0: 오늘 뭐 문자는 처음이 아니신 것 같은데?
1: 자주 들으니까.
0: 예.
1: 기회 될 때마다 몇 번 했었거든요.
0: 그래요. 도전은 오늘 처음 되신 거죠.
1: 맞습니다.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자, 정차까지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딱 연결되니까 좋네요. 선물을,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1: 연어 세트요.
0: 연어. 아, 오늘 또. 예. 연어를 많이 찾으시는구나.
1: 앞전 분 연어 하시더라고요.
0: 그니까요, 예.
1: 예.
0: 세 개라 들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0: 5년 됐어요, 세 개라가.
1: 예, 예, 예.
0: 처음부터 들으셨구나.
1: 예,
0: 거의.
1: 예.
0: 진짜 오며가며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시군요.
1: 예, 맞습니다.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어떻게 방학 중에 계시는 분은 주위에 가족 중에 좀 없습니까? 다 잘 믿고 계세요? 예?
1: 현재 주위에는 다 믿고 있는데.
0: 네.
1: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0: 가족은 다 지금 잘 다니고 계시고.
1: 제 가족들은 다 다니는데.
0: 네네.
1: 저 처제들이나 동서들은.
0: 네네.
1: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0: 그래요. 혹시. 네. 섬기는 교회는 어디 섬기세요?
1: 수원에 있는 수원성결교회입니다.
0: 수원성결교회 섬기고 계시는군요.
1: 예, 예,
0: 혹시.
1: 예.
0: 이제 방송 딱 이렇게 연결됐는데 혹시.
1: 예.
0: 꼭 하고 싶은 말 누구에게라든지.
1: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0: 예, 목사님 성함이, 수원성결교회 목사님 성함이?
1: 이정환 목사님입니다.
0: 이정환 목사님. 자, 우리 목사님께 한 말씀, 사랑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1: 목사님, 언제나 저희 성도들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주셔서 저희들이 굳건히 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가는데 늘 힘이 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0: 이야, 우리 수원성결교회 이정환 목사님. 이 방송 정말 듣고 계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2345번님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 뜨거운 여름날 안전운전하시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자, 할 수 있다.

0: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찬양 박수치면서 힘내면서 불렀던 이 추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교회를 지금 갈까 말까 가야 되는데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주일에 드디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예배 도전 이거 꼭 해보시고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내가 이거 알겠다. 내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도전 적어주시면서 옆에 방학이라고도 한번 적어주세요. 교회 지금 쉬고 있는데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그분들 도전해 주시면 선물 거의 무조건 갑니다. 예, 당첨 확률이 99%. 예,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쓰고 옆에다가 교회 쉬고 있는 분 방학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나 교회 모른다 도전 옆에 무교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도전장을 제가 기꺼이 좀 받아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곡, 어떤 도전자 만나볼까요? 자, 오늘 여름성경학교 또 수련회 때 많이 불렀던 추억의 찬양들 도전 찬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전 찬양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분. 4153. 자, 갑니다. 바로. 사막에
1: 샘이 넘쳐흐르리라.
0: 우와.
1: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0: 할렐루야. 오, 축하드려요. 끝까지 그냥 다 알고 계시네요. 끝까지 다 알고 계세요? 자,
1: 네?
0: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1: 아, 대구예요.
0: 대구.
1: 네.
0: 지금 옆에 지금 신랑이 있어요?
1: 네, 신랑 있어요. 신랑 바꿔드릴까요?
0: 같이 있습니까?
1: 네, 같이 있는데 신랑이 아파요.
0: 아파요?
1: 학교도 못 나가고 있어서.
0: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요.
1: 이벤트로 신청을 했어요.
0: 이벤트로? 아파서 네. 못 나가요. 원래 교회 잘 다니시는데.
1: 네.
0: 통화는 가요. 가능합니까?
1: 네.
0: 아, 한번 바꿔주시죠.
2: 네. 네, 감사합니다.
0: 사막에. 예? 네? 사막에.
2: 이게 샘이 넘쳐 흘리리다.
0: 노래는 아내가 잘하시는군요. 예. 예 찬양은 예. 노래. 사막에. 네. 이거 어렸을 때 불러봤죠, 예. 신랑도?
2: 예.
0: 사막에. 예, 샘이 넘쳐. 예. 예. 예. 이거 아내분이 네. 이거를 끝까지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0: 예, 아내분과 함께 지금 방송 듣다가 지금 문자 주신 거 맞죠?
2: 네. 예.
0: 항상 극동방송 들으시나요?
2: 예, 항상 듣고 있습니다. 아파갖고 집에 있는데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집에 계시면서 예. 듣고 계시는군요.
2: 예.
0: 오늘 이렇게 또 아내분이 남편을 예. 위해서 아까 보니까 남편에게 예. 힘을 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도전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예. 밝은 아내를 두셨네요. 그렇죠?
2: 예, 원래 좀 그렇습니다.
0: 에너지가 있으시네요.
2: 예. 예.
0: 새끼라 가끔 이렇게 아내와 함께 들으시나 봐요?
2: 예, 거의 뭐 아내하고는 가끔 갖다 듣고 저는 하루 종일 듣고 있죠.
0: 그래요. 몸이 좀 예.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못 나가시나 봐요.
2: 예, 그래.
0: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교회를 예. 나가셔야겠네. 자.
2: 그러니까요.
0: 자, 선물을,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으십니까?
2: 선물이야.
0: 네.
2: 커피를 하겠습니다.
0: 커피. 알겠습니다. 예. 커피.
2: 예.
0: 자, 그러면은 아내 한번 바꿔주십시오, 아내.
2: 네.
0: 아내도
2: 감사합니다.
0: 또 드려야지. 예. 예. 자.
3: 여보세요?
0: 예, 우리 아내분은 뭐 드릴까요? 남편이 커피 하셨네요.
3: 아이고 커피 하나만 주셔도 감지덕진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0: 두 분이서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3: 아니요.
0: 예?
3: 아니 커피가 좋긴 한데
0: 예.
3: 그냥 예 한 개만 주세요.
0: 아유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두 분 계시고.

0: 몸도 불편하신데 하나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좋은 거
1: 아,
0: 다른 거 하나 그러면
1: 네.
0: 또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0: 옆에
1: 감사합니다.
0: 우리 남편 계시는데 참 몸 불편한데 옆에서 이렇게 더운 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남편에게 사랑의 메시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남편 한번 뭐라고 부르시나요? 평소에.
1: 평소에요.
0: 예.
1: 여보라고 부르고요.
0: 여보 하면서 여보에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예.
1: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아파서 마음이 아파. 그래도, 씩씩하게 열심히 밥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려줘서 참 고마워. 그리고, 우리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자.
0: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내분이 씩씩하고 밝아가지고 예. 남편이 이제 집에서 웃을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1: 아니, 근데 지금은 이런데 평상시에는 제가 이제 일하고 오면 지금 휴가 기간이거든요, 제가.
0: 예.
1: 일하고 오면 지치면
0: 아.
1: 남편이 저를 즐겁게 해줘요.
0: 아유, 그래요. 또 마침 또 오늘 휴가시구나. 아내분께서. 그래요. 그럼 남편분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런 휴가 보내시고요. 네.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사막에 샘이 넘쳐흐르리라 이거 보낼게요.

0: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 여름 성경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거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도전 찬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방은 대구에서 부부와 함께 도전 한번 제가 받았습니다. 자, 도전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게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방학생이 도전을 했네요. 방학생. 자, 제가 최대한 좀 쉬운 찬양으로 해야 될 텐데 쉬운 찬양으로 8493번님에게 제가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자, 8493번님 방학생이 도전했어요.
1: 여보세요?
0: 나는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아유 아쉬워라
1: 몰라타고서
0: 에?
1: 몰라타고서
0: 다시 나는 구원열차
1: 올라타고서 하늘나
0: 라 가지요 할렐루야.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전화 끊으려고 했는데.
1: 네? 네, 고맙습니다.
0: 지금 보니까 동굴 소리가 들려요. 라디오가 켜진 건지 스피커폰인지 블루투스인지 아무튼 예, 그걸 다 좀 해결하고 예. 아니면 장소 때문에 그런가요? 운전 중이신가요?
1: 아니요, 집이에요.
0: 집이에요. 근데 많이 울려서 그런데. 이어폰이나 스피커폰 말고 예.
1: 네.
0: 가까이 오십시오. 8493번님 방학 중이신데 오늘 도전하셨네요. 자, 여보세요? 예예. 예. 아, 더 멀어졌는데.
1: 여보세요?
0: 예예, 됐습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0: 네, 저도
1: 아,
0: 대구인데요.
1: 대구세요.
0: 네.
1: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회
0: 네.
1: 방학, 맞죠? 몇
0: 네.
1: 년 방학이십니까?
0: 저는 한 10년 됐어요.
1: 10년, 구원열차 알 정도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 다녀봤잖아요.
0: 네.
1: 그쵸? 10년. 아, 상당히 긴 시간인데. 그래도 극동방송을 오늘 듣고 처음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극동방송은 듣게 되신 거예요?
0: 이제 한한달 됐어요.
1: 어떻게? 그니까.
0: 그냥 FM
1: FM 주파수
0: MBC
1: 돌리다가,
0: 네.
1: 딱 맞아가지고 듣고 계시는 겁니까? 예?
0: 네, 뭐 새끼라 뜻을 잘 모르겠는데
1: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0: 세상을
1: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0: 깨우는
1: 글자로 줄여서 새깨라. 예.
0: 아,
1: 한달 정도
0: 라디오를 몰라.
1: 되셨군요. 한
0: 네.
1: 달 정도 드셨어요. 한달 정도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어떤 마음 드세요?
0: 많이 울기도 하고
1: 울기도 하고.
0: 많이 울컥했고
1: 네네.
0: 뭘 하다가도 시간 되면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또 연락이 닿으실까 싶고
1: 그렇구나.
0: 네.
1: 그러면서 8493번님도 기도할 때 같이 이렇게 따라서 기도도 하고 그러셨나요?
0: 네.
1: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셨구나.
0: 많이 그랬죠.
1: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8493번님을 위한 방송을 열어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8493번님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지금까지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연결했는데 드디어 이제 8493번님을 위한 방송. 이게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도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예, 정말 잘해주셨고, 이제는 이제 10년의 방학, 제가 이제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방학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0: 네.
1: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0: 네.
1: 항상 이렇게 옆에서 조용히 따라서 했다면, 이번엔 이제 본인이 직접 우리 8493번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앞으로 몸된 교회에서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0: 아멘.
1: 자, 우리 8493번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이렇게 기도하게 되시고, 하나님께 이제 꼭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대구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두세 군데 건강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0: 네.
1: 네, 그럴게요. 저희가 교회 소개 대구 극동방송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번 주부터 꼭 진짜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8493번이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0: 알겠죠?
1: 네, 고맙습니다.
0: 예, 오늘 정말 정말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리고, 예, 저희가 선물도 드리잖아요.
1: 네.
0: 기억나는 선물 있으세요? 선물.
1: 목걸이.
0: 목걸이. 아, 주얼리.
1: 네.
0: 주얼리, 알겠습니다. 주얼리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연락드려가지고 저희가 교회 소개도 꼭 해드릴 테니까 이번 주에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새끼아라 극동방송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알겠죠?
1: 네. 예. 고맙습니다.
0: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아까 맞췄던 이 찬양, 이 열차 꼭 같이 타자고요. 엄청 네. 좋은 열차, 그쵸?
1: 네.
0: 차표 필요 없고 우리 주님이 차장 되시는 이 열차, 구원 열차 꼭 같이 타자고요. 오늘 도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고요. 대구에서 우리 8493번님 방학 10년의 방학 꼭 끝내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원 열차입니다.

0: 구원 열차 꼭 같이 다 타자고요.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시 43분 마지막 도전자를 받고 싶네요. 마지막 도전자. 자, 마지막 도전자도 제가 방학생의 도전자를 받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또 어떤 곡이 될지. 1032번님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032번님
1: 여보세요?
0: 주 하나님, 주 하나님,
1: 독생자 예수.
0: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일단은 운전 중이세요?
1: 아니요.
0: 그 라디오가 지금 켜져 있는데 라디오를 좀 꺼주시겠어요, 옆에?
1: 예.
0: 라디오가 켜져 있습니다. 예. 집이세요?
1: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 있는 중이에요.
0: 아,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서 누워 있는 중이세요?
1: 예.
0: 지금 혼자세요?
1: 아니요.
0: 그럼요.
1: 집사람하고 딸내미하고 다 있어요.
0: 아, 가족들이 다 있습니까?
1: 네.
0: 지금 도전하셨고 방학 20년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 20년도 더 됐죠, 사실.
0: 본인이 지금 교회를 20년 더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못 갔죠.
1: 예. 예.
0: 옆에 지금 아내하고 딸 있다고 했나요?
1: 예.
0: 가족들은요. 가족들은 교회 다니나요?
1: 예.
0: 아, 교회 다니고 있어요.
1: 예.
0: 지금 다 같이 듣고 있어요? 스피커폰으로?
1: 예.
0: 예?
1: 예.
0: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구나. 오.
1: 예.
0: 자, 오늘 이렇게 또 어느 지역이세요?
1: 서울이요.
0: 서울 어디요?
1: 서울 중랑구인데요.
0: 중랑구에.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이제 집에서 듣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 어떻게 지금 좀 몸 상태는 어떠세요? 요즘
1: 좀 병원에서 퇴원해도 조금 낫는데. 네. 아직도 아프죠.
0: 아직도 아프세요.
1: 예.
0: 이 방송은 언제부터

0: 그러셨어요?
1: 자를 저기 평소에 집에서 듣고 있었어요.
0: 태어나면서부터?
1: 네.
0: 계속 듣고 계셨군요.
1: 네.
0: 20년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고, 그러면은 네. 태어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1: 한 4일 됐어요.
0: 4일 됐어요. 얼마 안 됐구나. 예. 이 방송 들은 지 3, 4일밖에 안 된 거예요?
1: 아니, 전에는 좀 들었어요. 집에, 저기, 병원에서.
0: 병원에서도 들으셨고, 그래서 예. 극동방송에 대해서도 아시고, 이 시간에 이렇게 전화 연결하고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1: 예.
0: 어,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연결이 됐으니까, 근데 옆에 조용하네요. 아내하고 딸은 어떻게 지금 스피커폰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1: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0: 듣고는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떤 선물 드릴까요? 연결되면 선물 드리는데.
1: 커피.
0: 커피. 와, 예. 커피, 커피. 자, 혹시 옆에 아내분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아내분
1: 주얼리.
0: 아,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스피커폰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아내분은 그럼 주얼리. 예. 자, 옆에서 아내분과 따님께서 교회 가자는 얘기 많이 하실 것 같고, 이 방송 예. 들으시면서도 내 교회를 가야겠는데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 예.
0: 혹시 가고 싶어도 지금 혹시 그 거동이 좀 불편하신 건가요?
1: 예.
0: 아, 그러세요. 아, 가실 마음은 있는데,
1: 예.
0: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돼가지고, 교회를 가시는 날을 좀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네요.
1: 예.
0: 자, 그래도, 자, 이 시간에 저 따라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1: 예.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꼭 건강하셔가지고 꼭 다시 네. 교회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내분 잠깐 바꿔줄 수 있어요?
1: 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0: 예, 예. 스피커폰인데 듣고 계시는
1: 스피커
0: 예? 네, 여보세요?
1: 귀가.
0: 예. 예.
1: 저라님 귀가 좀 멀어요.
0: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같이 저쪽 다른 데 계셨나 봐요. 여보세요?
2: 아, 여보세요?
0: 예, 예. 안녕하세요. 예.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새끼라 김인스피디인데요.
2: 네.
0: 남편하고 지금 통화를 했거든요.
2: 네.
0: 우리 아내와 자녀분은 교회 잘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2: 아, 네.
0: 예, 남편분 잘 도와주셔서
2: 네.
0: 빨리 회복하고 교회 꼭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예, 선물도 네. 주얼리를 고르셨네요, 남편이 대신.
2: 네.
0: 예, 선물 이것도 네. 보내드릴게요.
2: 네, 네.
0: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네.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예,
2: 네.
0: 자 우리 1032번님.
2: 네.
0: 남편, 네.
2: 네,
0: 네.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칠게요. 김인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군 하이면에서 농촌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김동현 목사님입니다.
4: 사도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고난이 많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0: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교회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은 전도가 안 됩니다. 여기는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매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은 시골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이었습니다.

일본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리셋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역대하 33장에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 므낫세보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더 유명한 왕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참 칭찬하고 마음에 들었던 믿음과 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제국에게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어린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야. 그래서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뭐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마치 반발하듯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단과 우상을 하나둘씩 세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보란듯이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므낫세의 가장 자기가 신을 의지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다가 자기 친아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가까이 하는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거예요. 몇몇 안 남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면 그때마다 므낫세는 가차없이 선지자들의 목을 쳤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딱 이 므낫세가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 왕에게는 살아야 하니 므낫세는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그 덕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의 보호 아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는 자기보다 강한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다 잘하면서 지금과 같은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수르 제국의 왕권 다툼이 일어나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게 왕의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왕권을 놓고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아수르 제국에서 극심하게 왕권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현재의 왕이었던 동생이 이겨서 왕권을 지키게 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전 때문에 속국들의 관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어려울 때 반란에 가담을 했거나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았거나 의심을 받는 속국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때 므낫세가 대상에 걸린 거예요. 아수르 왕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므낫세를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을 채우고 짐승들에게 왜 콧두레 하잖아요. 왕에게 코를 꿰게 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아가며 1,000km 떨어진 바벨론 지하 감옥까지 처참하게 끌려가요. 그리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므낫세가 너무나 억울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해와 달과 별과 바알과 아세라, 몰렉. 자기는 존재하는 모든 신에게 최선을 다해

에서 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보면서 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그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던 어느 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한 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마지막으로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 므낫세의 그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드린 이 기도를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은 생각했을까? 참으로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가 염치 없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괘씸하고 용서되지 않고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자, 이 므낫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해요. 므낫세는 모태신앙인이죠. 여기 모태신앙인들 있으시죠? 좀 무겁게 들으세요, 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돌고 돌고 돌아서 비로소 이 모태신앙인이었던 므낫세가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의지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므낫세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모두가 그를 환영하고 참혹했던 포로 생활을 위로해 주시죠.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인생은 내 모진 고생을 했으니 보상받듯 편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므낫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돌아오자마자 성 밖으로 나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성벽을 올려요. 그리고 도시마다 믿는 좋은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는 과거처럼 자신처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방비를 굳건히 세워요.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요. 15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성 밖에 던졌다 나와요. 이 므낫세는 자신이 수십 년간 향을 피워 올렸던 그 제단들, 성전 뜰에 세워두었던 해와 달과 별들의 신상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엄청난 돈을 들여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직접 자기 손으로 부수기 시작하고 그 잔해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다 불태우고 내던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차고 차곡 쌓고는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 날에 부족했던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며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짧지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므낫세의 이야기. 그래도 므낫세는 너무너무 잘못 살다가 그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아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라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중얼중얼 무의식 가운데 기도했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기를 넘긴 뒤에 내 모습은 다시 옛날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개념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까, 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 그래, 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난 오늘 회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을 넘어 과거의 삶을 청산해서, 다시 말하면 청산이라는 것은 나의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에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환경을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제대로 리셋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회개하면 내가 익숙하게 만나던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이거 내가 쓸데없는 나의 과시였고,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행동 심리학자가 환경 설계라는 말을 해요. 인간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대신 물리적인 공간, 그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구조를 뜯어 고치는 작업, 이것을 환경 설계라고 해요. 이 환경 설계로 전 세계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공통의 아젠다가 있죠. 스마트폰의 문제.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10대들이 이 자극적인 쇼폼의 영상에 중독되어서 결국 뇌가 서서히 죽어가고 망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에서 보여주는 그 작은 영상들에 완전히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중독된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 앉아서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웃고 울고 그 영상, 작은 영상의 모든 걸 뺏겨요. 자기 스스로 뇌가 뭔가를 사고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영상에서 주는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결과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의지력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라마다 캠페인을 벌려요. 하루에 한 시간만 휴대폰을 봅시다.
휴대폰을

적게 봐야 됩니다. 이 캠페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결심만으로 그 작은 화면 속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소위 환경 설계로 방향의 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다 근자에 일어난 일인데 영국 정부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도 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회수해서 특수 파우처에 넣고 들어가게 해요. 노르웨이, 프랑스 최근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2024년 결과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여자 중학생들의 정신과 치료가 무려 60%가 줄었고 사이버 폭력이 46%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변화되려면 마음을 고쳐먹는 수준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평생 무당하시던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 손을 붙잡고 울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발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제가 이 무당에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그러면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집에 있는 신당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같이 가서 그 신당에 들어가서 평생 그분이 쓰는 우상의 물건들, 신주단지, 부적들, 향 피우는 거, 뭐 거기 뭐 그들이 쓰는 무슨 뭐 칼 같은 거 이런 거 다 제가 모아가지고요. 그걸 그분하고 함께 다 불태웠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철거할 때도 불태울 때도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완전히 이게 잿더미가 돼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더니 얼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빛이 그때부터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들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기로 했으면 당신 집에 있는 달마도 곳곳에 생각 없이 붙여놓은 부적, 자동차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놓은 염주 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환경을 내가 예수 믿는 환경으로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신 게 진짜로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변화, 이게 곳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최악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총 2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때 가장 악명이 높았던 반군 사령관이 조슈아 블라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반군의 사령관이에요. 왜 그러냐?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쟁 전에 10대 소년병들에게 마약에 취하게 하고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총알받이 세우는 거죠. 마약에 취하니까 애들이 총알이 날아오는지 무슨 폭탄이 터지는지 상관없이 나가서 총알받이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걸 보여주고 흙마술 같은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병들이나 이 반군이 이 조슈아를 그냥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면 신이에요. 그래서 이 조슈아가 죽인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자비한 학살을 지휘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너무나 강렬하고 거대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벼락 같은 음성이 뼛속까지 뒤흔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사랑하는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수만 명이 보고

0: 있는 부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 이 살인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옛날 사울처럼 내가 전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흙맛을 부적과 자신이 그동안 권력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불덩이에 던지고 반군을 해체시켰어요. 내전이 끝나고 2008년 라이베리아 진실화해위원회가 열릴 때 희생자의 어머니들이 모인 재판정에 그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요. 나는 살인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실한 사과에 당시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텐데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진짜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는 이 조슈아 블라이. 그 이후에 그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라이베리아 빈민가로 가서 자기가 마약을 먹였던 그 소년병들을 다시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먹이고 씻기고 기술을 가르치는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의 변화를 보고 어린 소년병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평가에서 뒤처지지 않는 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내 속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 끊어지는 줄 하나 붙들고 아둥바둥 그렇게 매달려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에게 나를 보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역풍이 불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과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망한 내 인생,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들의 관계, 진흙 수렁에 빠진 우리의 가정,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리셋하셔서 나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번 꿈의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방송 가족 여러분, 폭염의 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신가요? 수요일 성가의 샘 진행의 장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입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 휘하에 알렉산드라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는 형편없는 생활을 하면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먹칠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제는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로 찾아가 다음과 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그렇다면 자네 이름을 바꾸던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바꾸도록 하게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알렉산더 병사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행동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주님께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국립합창단의 노래로 찬송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탄폐기곡 거룩을 람파스 콰이어가 찬양합니다.

하늘로부터 주님의 평화가 내려와 영혼을 사랑으로 고이 감싸는 듯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연약해질 때 찬양과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눈물로 나아가 모든 짐을 내어놓을 때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아름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안산 시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마지막 차장입니다. 이현철 곡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일을 인천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되어 마귀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남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샘 진행의 창원양곡교회 변세원 장로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 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1: HLTD 극동방송에서
2: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의 창문이 왜 둥글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보면 디자인 때문에 둥근 게 만든 걸로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행기는 하늘 높이 올라가면 기내와 바깥의 압력 차이가 아주 커지잖아요. 만약 창문이 네모 모양이라면 모서리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면서 금이 가거나 파손될 위험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창문을 둥글게 만든 거죠. 이 둥근 모양이 비행기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날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너무 모나 있을 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변화가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저녁 되길 바라며 8월 5일 수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희의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은 희즈윌의 그대를 사랑하기를로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는 라이브였죠. 은희의 충전 라이브 LIVE 라이브.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라이브 LIVE 한글도 좋고 영어도 좋습니다. 오늘의 출석 단어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은희의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수요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넌센스 퀴즈가 준비된 날입니다. 바로 문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또 많이 알려진 문제입니다. 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 뭘까요? 이거 문제 아닙니다. 이거 도마라고 하죠, 도마. 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 도마. 자, 그렇다면 빨래를 가장 잘하는, 빨래와 가장 친한 성경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빨래와 가장 친한 성경인물. 힌트를 좀 드리자면 빨래는 깨끗이 빠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리는 것. 자,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래와 가장 친한 인물은 과연 누구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석 단어와 정답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더 라이트 워십이 찬양합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은혜의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빨래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은 과연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래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 빨래는 깨끗이 빠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좀 더 힌트를 드리자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래하면 이제 젖잖아요. 그럼 젖다. 그리고 깨끗이 빨다. 그리고 햇볕 아래 싹 요요요 땡땡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래하려면 빨래가 젖죠. 젖다. 그리고 깨끗이 빨다. 그리고 싹 햇볕 아래에서 땡땡땡.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노래도 매일매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합니다 라고 같이 남겨주시고 내용을 보내주시면 세상에 하나뿐인 노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산삼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만나보죠. 먼저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히스플랜의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합니다.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어제 6919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실로암, 피아월십의 찬양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FEBC.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17절부터 37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도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저 이번 여름에 엘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죽음에 독이 들어있는 솥을 가루를 넣어서 해독하는 장면을 나누었고요. 또 지난번에는 은혜로 상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물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라는 주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오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받아들였는데 어느덧 그것이 눈물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도 하나님 언제까지 원수들을 그냥 두십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만날 한 여인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입니다. 이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전도여행 또 길을 이렇게 다니면 꼭 자기 집에 모셔서 잘 대접해드리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귀하게 보셔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성경은 던집니다. 절망 앞에서 당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이해할 수 없어도

0: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첫 번째 보게 될 것은 기도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18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아이가 자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제 추수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를 보냈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아이에게 큰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아빠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건강한 아이가 머리가 아프대요. 요즘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날에 열사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아이가 아프대요. 머리가 아프대요. 그 지금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버지는 사원을 시켜서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중반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엄마에게 보내줍니다. 20절에 보면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0절에 보십시오.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이 엄마는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아이를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정오화되었는데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이 숨을 거둡니다. 아침에는 건강하게 집에 나갔던 아이가 몇 시간 만에 어머니의 품에 앉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갑작스럽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아들이 이 순임 여인이 달라고 한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여인은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데 마음은 있었겠죠. 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저 여인에게 아들을 주고 싶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이 순임 여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는데 왜 주님이 데려가시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여서 정말 기다렸다는 일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그것이 무너져서 우리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요 그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통 자체가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하면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질문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이 순임 여인이 충격을 받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이 보인 행동이 아주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 순임 여인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집에 모셔서 대접하고 또 이렇게 쉴 수 있도록 공간을 게스트룸을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거기에 이제 엘리사가 기도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방에 그 침상 위에 아들을 죽은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울고 절망하고 하지 않고 그런 시간이 없던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23절에 남편이 말합니다.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그대가 오늘 어찌해서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빕니다. 초하루 안식일은 특별히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날이라고 봐요. 특별한 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찾냐고 평안을 빕니다.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4절 자 여러분 24절 한번 잘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1: 예, 나귀의

0: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1: 내가 말하지 않거든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마음이 절박하고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멈추지 말고 바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자기 사환 게하세에게 이릅니다. 저기 수넴 여인이네. 아, 내 저 여인 잘 알지. 늘 내가 가면은 은식 대접도 하고. 아, 저기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들을 주셨지. 그 여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도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라고 하였더니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평안입니다. 그리고는 27절에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한 모습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절망 속에서 절망을 붙들고 절망을 안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모습이에요.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데 나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픈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믿음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아프죠? 힘들죠? 너무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받아들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갈멜산에 도착한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들었어요.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 나아가서 그 발을 안았습니다. 발을 팍 붙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물리치고자 하니 자기 스승의 여인이 발을 잡으니까 이제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왜 이 여인이 아파하는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엘리사도 이 여인이 왜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영혼이 깊이 괴롭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영혼의 깊은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만났을 때 막 그 마음을,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의 발을 안고는 드디어 탄식의 소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여인은 아들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거짓말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아들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아들을 주셔놓고는 왜 아들을 데려가세요? 이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있는 겁니다. 원망이 있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불신앙의 말이 아니에요. 이 외침은요, 상처를 입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상처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음은 질문이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질문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이해가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도는 절망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이제 엘리사의 발을 안고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어서 내 지팡이에 손을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여인이 말을 하기 전에 엘리사가 이 말을 합니다.

0: 한 겁니다.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고통을 알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죠. 그때 이제 종의 게하시에게 말을 합니다. 허리를 묶지 말고 그 말은 빨리 가라는 거죠. 빨리 가는데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사람을 만나면 인사도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라. 엘리사는 무엇을 기대한 거죠? 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면 살 거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의 또 믿음이 또 발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1: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0: 지팡이를 들고 게하시가 갔지만 여인은 그게 만족하지 않았어요. 여인은 엘리사에게 뭐를 말합니까? 나는 따라가실까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요,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오늘 이 30절 끝에 보면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붙든 것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여인이 붙든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었어요. 아들은 놓쳤지만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어요. 상황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막혔습니까? 하늘도 막혔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상황은 무너졌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통로를 봐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모든 답을 얻은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이 편할 때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낙심되는 상황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라져서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려면 우리는 이런 일생을 살아갈 때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찬송을 듣고 기도할 수 없는 마음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절망이 사라진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급하게 게하시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계속 봅니다. 31절입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어요. 이건 엘리사가 시킨 그들 한 거예요.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면 살 줄 알았는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죽은 시체입니다.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았어요. 엘리사도 지금 왔어요. 그에게 말합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죽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웬만하면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아도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은 그 지팡이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특별히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팡이를 얼굴에 놓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셨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 행동을 보십시오. 32절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기의 침상에 아이가 눕혔습니다. 자기를 통해 선물로 준 아이가 죽은 채 자기가 기도하는 침상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한 장면과 정말 희망의 장면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

0: 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1: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입니다. 엘리사와 죽은 아이뿐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문을 닫았어요. 엘리사가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죽은 아이가 자기가 기도하는 침상에 있어요. 여기까지는 인생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신앙의 행동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뭘 했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꿇는 무릎이 아닙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은 엘리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닫고, 여러분이 인생의 문이 닫히시죠. 문을 닫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문을 닫았어요. 고통스러운 현실만 있어요. 문을 닫았는데 답답해요. 문을 열 수도 없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립니다. 자기 입을 죽은 아이의 입에 대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대고,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입과 눈과 손을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포개어 엎드립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이 기도의 모습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놀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34절 끝을 보세요.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런데 살아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35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재채기하고 살아났어요, 아기가. 이건 기적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 엘리사는 특별한 사람이네. 그 엘리사가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인생, 주름이 깊어지는 인생, 병이 드는 인생,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큰 일이 닥치면 허둥대는 인생이 우리가 아닌가요? 그 인생이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온 우주의 통째 되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뵙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었습니다. 엘리사 역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신비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 문이 닫힌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논란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이 태산천,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겠다는 사실이 강력하게 커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다 해보고 나서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눈을 떴어요. 차갑던 몸에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의 침묵이 생명의 숨결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랐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보다도 엘리사가 더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6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0: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라. 엘리사 이르되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살았다. 37절에 보세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전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죽은 아이가 살아나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인은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난 이 기적은 우리에게 더 큰 이야기를 보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죽었어요. 잠시 살린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살렸지만 언젠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죽음을 잠시 미룬 것이지만 영원한 죽음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엘리사보다도 더 크신 우리의 선지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엘리사는 죽음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서 그 생명을 살리고자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막 입에, 눈에, 손에 포개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시체 위에 엎드렸어요. 이 엘리사가.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 모습과 우리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잠시 두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슬픔과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렸지만 거기 이게 한계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을 친히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엘리사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이의 눈이 떠지고 입이 열리고 손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아이의 눈이 열리고 죽은 아이의 입이 열리고 죽은 아이의 손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절망 앞에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질문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말을 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절망이 사라질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절망 속에서 절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오늘 수넴 여인이 주신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머나 교회 배성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 262-7311번 서머나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창원 사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일의 권사입니다. 극동방송이 개국하면서부터 프로그램을 맡아서 그러고 보니 30년이 됐네요. 지금은 아침 5시에 방송되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을 진행 중입니다.
2: 지난 30년을 돌아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1: 아니, 모든 게 기억에 남는가 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했죠. 아니,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 이만큼 흐르고 나니까 그 귀중하고 소중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게 몸둘바 모르는 영광이죠. 그저 감사, 감사 또 감사할 뿐이에요.
2: 30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1: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이끌어주심이란 걸 모를 때에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꼭 내 뒷머리를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를 이리로 보냈다. 그 말씀 앞에서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꽃길을 걸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좀 외람되지만 아름다운 놀이터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할 때마다 즐겁게 노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더니 벌써 30년이네요.
2: 창원 극동방송과는 어떤 계기로 함께하게 되셨나요?
1: 제가 수십 년 전에 젊을 때 지상파 방송

방송국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원 극동방송이 개국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도 극동방송이 개국된다고 해서 내가 일을 할 거라 그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다 하나님

0: 앞으로는 세월이 더해 갈수록 더 건강함이 영육간에 더할 것이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합니다.
1: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으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마커스 워십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오늘은 수요일 성경 넌센스 퀴즈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넌센스 퀴즈 마지막으로 문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부,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은 도마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빨래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 빨래, 우리가 빨래할 때 그 빨래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 아, 빨래는 깨끗이 빠는 것도 중요하고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아, 힌트를 좀 드리자면 젖다, 빨래할 때 젖죠. 빨래가 먼저 젖다, 그리고 깨끗이 빨다, 그리고 햇볕 아래에서 싹 땡땡땡, 요게 오늘의 정답입니다. 세 글자. 빨래가 햇볕 아래에서 쨍하고 땡땡땡, 젖다 빨다 땡땡땡,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드렸어요. 예. 아, 정답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특집 건강 칼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엔의 찬양이네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난임센터 전문의 권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아, 그리고 이제 좀 이번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그 반복 착상 실패가 있어요. 이제 난임 환자들은 이걸 가장 그 관심 있어 해요. 왜냐하면 시원관하게 했는데 자주 실패를 하게 되면 원인이 뭐냐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제 반복 착상 실패는 뭐였냐면 좋은 배아를 3회 이상 이식했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두 번 이상 착상이 안 되는 경우도 반복적 착상 실패라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반복 착상 실패 원인 검사로 이제 두부부 염색체 검사 그리고 여성의 자가 면역 항체를 검사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염색체 검사를 해보면 통상 한 부부 염색체에서 96%는 정상이 나와요. 4% 이상 소견이 나옵니다. 자가 면역 항체에 이제 원인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엔티카디오리핀이라서 항인지질 항체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푸스 항체는 없는지, 또 혈전 경형은 없는지, 엽산 대상이 이상이 없는가, 뭐 이런 걸 좀 보는데, 면역 세포 중에는 이제 우리가 NK셀이라는 걸 봐요. NK셀이 이제 네이추럴 킬러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자연살 세포로 번역하는데, NK셀이 그 주요 그 면역 세포에서 포션이 증가되어 있지 않냐, 어느 정도냐, 12% 이상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보고요. 또 항카디오리핀 항제, 아까 항인지질 항체죠. 이게 중요한데 이 항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신 말기까지 베이비 아스피린하고 클렉센이라는 그 헤파린 주사를 좀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프로틴 C, 프로틴 S 액티비티 이런 걸 봐서 혈전 경향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혈전 경향이 있다면 이제 아스피린 또 클렉센을 주사를 해야 됩니다. 부부 염색체에서도 이제 그 4%가 트랜스로케이션, 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는 염색체 총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뭐 두 염색체 간에 그 위치 교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9번이 5번, 9번끼리 위치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총량은 변화가 없는데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본인한테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염색체 이상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PGT-A가 아니라 PGT-S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유전자 통과된 배아만 이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우리가 면역학적 두부부 염색체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두부 염색체 이상이 없더라도 배아에는 염색체 이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아에서 염색체 이상이 생겼다? 그런 부모의 이상으로 생기는 원인보다는 대부분은 우발적으로 생깁니다. 그 우발적으로 생기는 걸 이제 PGT-A라는 방법을 통해서

0: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제 정상인 배아를 골라서 넣어주는 식으로 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면역학적 검사든지 우리가 일부만 하는 거지 전체를 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 논문을 보면 그런 그 면역학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면역 글로불린하고 클렉센을 투여해 보면 반복적 착상 실패율이 많이 감소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애도 이제 자궁 내막에 이제 이상 소견으로 임신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궁경을 해보면 자궁 내막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용종 제거해주고 또 염증 있는 경우 항생제 치료해주고 유산균 치료해주고 이러면 임신율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만이 또 하나 문제가 됩니다. BMI가 이제 25가 넘어가면 임신이 잘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체중 감량을 하고 임시 시도라면 임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난임센터 전문의 권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현재 시각 6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수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웨이메이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먼저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아, 도마와, 아니죠. 예. 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인물은 도마였고요. 그렇다면 빨래와 가장 친한 성경인물을 맞춰주시는 문제였는데요. 자, 정답은 바로바로 자, 빨래가 젖다, 그리고 깨끗이 빨다, 그리고 햇볕 아래에서 싹 마르다 였습니다. 마르다. 빨래를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의 정답, 빨래와 가장 친한 성경인물, 햇볕 아래에서 빨래가 쨍하고 마르다 였습니다. 아, 오늘 정답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어요. 오늘은 살짝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힌트를 너무 다 드려가지고 예, 좀 쉬우셨죠? 예. 오늘의 정답 마르다 맞춰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정답 리스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 곡 더 만나보고 오죠. 다윗과 요나단의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소년소녀 합창단의 푸른 마르고 듣고 옵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0: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8.15 특별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광복의 기쁨을 우리 경남도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인데요.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15 특별성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6919님께서 8월 28일이 생일이신데 축하 노래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요 날짜에 맞춰서 제가 당신만을 위한 노래 만들어서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850님께서 어제 MZ 퀴즈 중부지역 말고 사행시가 킥이었는데 임팩트가 없었나 봐요 라고 하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좀요가 정답이었는데 정, 정말, 보, 보물같은, 좀, 좀 멋진, 요, 여기 여기 안민희 PD님이라고 마음에 드는데요. 정말 보물 같은 좀 멋진 요기요기 미니 PD님. 아, 마음에 듭니다. 예. 예, 이런 사행시 아주 좋습니다. 예, 제가 뭐 권한이 있다면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또 이런 것들 많이 보내주시면 선물도 한번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2850님의 사행시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3743님께서 식사 약속 중에 의자에 붙은 선풍기 두 대에 의자가 걸려서 선풍기에 머리를 부딪히셔가지고 그때 이 CT를 찍고 오셨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괜찮다고 지켜보자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또 마음 쓰심 고마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머리 부상 있으실 땐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운동을 다니시는 우리 3743님 오늘도 운동 가셨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손경민 목사님의 살아계신 주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양대 산맥과도 같은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구속사역을 가리키는 핵심 교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죄 용서함으로 끝난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십자가 없는 부활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거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여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0: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씻기 위한 사건으로 부활은 그 대속이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선포도 믿음도 증언도 헛되다 하고 부활의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를 존재하게 하는 핵심 교리이요 신학이지만 거기에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신학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단순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전기 설비를 다 해놓고도 막상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도 부활도 믿어지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하여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아버지께서 고한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지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결심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에스더가 오빠 모르드개의 말을 깊이 고민하면 생각하지요. 너가 안궁에 있다고 유대인들 다 죽는데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착각이다.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너 집은 너 애비 집 가문은 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해 얻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나이가 20대지요. 아주 꽃다운 나이인데 결심을 합니다. 굳은 결심. 그래서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모든 수산에 있는 이 수도 서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게 해. 기도지요. 금식 기도하게 해달라. 나를 위해 나도 내 시녀들과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20대지만 죽겠다고.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그래서 모르드개가 수산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 거죠. 그 결심 때문에 유대인이 살고 모르드개 살고 에스더는 왕가의 신원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다 잘 되는 거죠. 근데 에스더가 굳게 결심한 건 첫째는 왕 앞에 나가 죽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도부터 하겠다는 거.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많아.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귀하고, 직장인이 직장 일하는 것 귀하고, 사업가가 사업하는 게 귀하지요. 목회자가 목회하는 것도 귀하고, 음악하는 사람이

선생님, 중학생 맹장 수술했는데 애가 죽었거든요. 의학적으로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죽었거든요. 그 아이 아버지가 유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사를 막 내동댕이 치고 내 아들 살려내라. 결국은 한동안 도망가서 숨어있다가 오셨죠. 의료사고 나면 정신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90이 된 할머니에게 어느 작가가, 할머니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게 뭐 있어요? 물으니까 있다. 할머니 뭐 후회가 돼요? 내가 60이 되었을 때 바이올린 배우고 싶었는데 그걸 마음에 생각만 하고 시작을 안 해서 30년이 흘렀다. 근데 그때 60에 바이올린 시작했으면 30년간 바이올린 켜면서 참 그래도 멋지게 살 건데 그게 후회스럽다. 저도 피아노, 오르간, 피리, 하모니카 잘 불었지요. 그러나 그거 안 한다고 그렇게 후회될 건 아니에요. 인생의 취미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시 목회를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릴 것 같아요. 내 기도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목회를 해 주시거든요. 기도 없이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적고 힘들거든요. 에스더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왕에게 나와서 내 민족을 구하는데 왕이 허락해야 되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벌써 한 달간 잊고 사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될 걸 알고 그는 기도하는 거지. 사람이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한나가 분인 나에게 늘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지만 계속 스트레스 해마다 받았지만 아이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지요.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이 괴로움을 돌아봐 주시고 이 여정을 기억하셔서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태를 안 열어주시다가 기도하니 태를 열어주셔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또 삼남 이녀를 더 주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그래서 한나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는 삼남 이녀를 더 주신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언제나 있어요. 아, 나는 길이 없다. 취직에 길이 없고 인생에 길이 없고 결혼에 길이 없고 집 살 내 집 마련할 길이 없다. 그건 우리 상황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는 죽게 됐잖아요. 경호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나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지혜롭게 왜 그렇게 왕의 명령이 급합니까? 저를 왕에게 좀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왕을 뵙고 왕이요 제게 시간을 주시면 그 꿈도 알려드리고 해석도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이 죽을 것을 일단 연장하게 멈추게 되지요. 그리고 다니엘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살게 될 뿐 아니라 총리가 되고 그 새 친구는 도지사가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플루모어라는 사람은 65세까지 잘 달리는 성공적인 분이었는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가니 전립선 급성암이라 곧 죽게 된 거예요. 인생이 아르르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자기가 65년 동안 노력한 탑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죽으면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막막하고 그런데 어릴 때 교회 학교 나간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만약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나는 어디 가? 난 지옥 가네?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보다도 지옥 가는 게 문제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정말 바로 천국 지옥인데 내가 어디 갈 거냐? 지옥 가야 되니까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제사함의 기쁨, 구원받는 기쁨이 넘쳐서 감사를 하는데 몸이 개운하고 상쾌하고 그래서 병원 가니까 암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길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 오지만 나는 앞으로도 기도하고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결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기도하고 살리라. 아름답잖아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에서 기도해 드리는 목사님 성경 한 권 들고 어머니가 아버지도 공산당원에게 죽었죠. 할아버지도 죽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 한 권 들고 넌 남한으로 가라. 그래서 남한으로 달려오면서 무척 고생했죠. 그런데 새벽에 교회가 흘린 자리에 교인들이라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 보니까 눈이 내렸는데 눈이 움직이는 거죠. 눈이 움직이는 거죠. 한 어머니가 가만히 뒤집어 쓰고 눈을 맞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어머니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내 엄마가 이북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고 살리라. 그래서 나는 죽어도 새벽기도 안 빠진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한평생 새벽기도 개근하시잖아요.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 새벽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파트에서 개척했는데 7만 명 교회가 됐잖아요. 뭐 교회가 되니 안 되니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약속이거든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것이 너에게 현실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 때때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적은 없잖아요. 여러분 속이려고 내가 거짓말한 일은 한 번도 없을걸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거짓말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거짓말해요? 구하라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할

할 수 있는데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천만인이 나를 죽이러 온다 해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두 번째 결심한 건 내 기도 나도 해야지만 중보 기도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자기 시녀들에게 기도시켜요. 5년간 자기 주변에 있는 시녀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한 건 확실해요. 하나님 안 믿는 시녀들이 기도 못하잖아요. 내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기도 하겠다. 금식기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녀들이 다 하나님 믿게 됐죠. 이 에스더가 전도해서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수산성의 모든 유대인들이 통성으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통성기도, 합심한 기도, 내 하나 기도, 한두 사람이 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통성으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 특별히 주일밤 기도에 능력이 흐르고 기적이 많고. 할렐루야. 어느 총회장님이 우리 교회 밤예배 참석했다가 가셨대요. 전화 주셨어요. 양곡교회 통성기도에 나는 지진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 실제로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고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제가 풍각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그때 전도사 때 간 것 같아요. 전도사 목사인가 꽤 큰 교회인데 청도에 있는 풍각교회. 그때 그 풍각교회 성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지을 때 모여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교회 터가 딴 데는 지진이 없었는데 교회가 교회 지을 땅에 흔들렸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내일 끌려가서 참소형을 당하는데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건져내고 참소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부에 매일 이렇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안 빠지는 것은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하루 5번 이상 기도를 빠짐없이 하거든요. 그 중보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자다. 할렐루야.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주님이 중보 기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기도해야 돼. 우리 교회는 부흥이 하고 나면 부흥의 그 기도 제목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직원들이 한 달 이상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방석에 두고 그 기도 내용 보면 중보 기도가 많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중보 기도가 많아요. 아름다운 기도예요. 우리 양곡교회는 중보 기도 교회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 이중다자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분들 위해서 농촌 5촌 대학교 모든 육해공군 모든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기도. 에스더는 중보기도에 도움을 받자. 여러분도 문제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만 기도하지 말고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에게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저희에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결심한 건 뭐예요? 죽으면 죽자.
내가

20살, 20대지만 죽자. 어차피 한번 죽는데 죽자. 우리 민족을 위해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금규 안멸했냐면 나는 죽는데 죽자. 죽자고 각오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살라고 생각하고 죽을 각오만 있으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떨지요? 안 떨어요? 죽는데. 그러나 죽자,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태연하고 편안하고 안 떨고 왕 앞에 갈 때 조용하죠. 그때 왕이 감동받고 이 나라 절반도 주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하니까 암에 걸리면 두렵고, 살려고 하니까 무슨 병 걸리면 두렵고, 살려고 하니까 천재 주변에 두르고, 사는 게 내일이 두렵죠. 그러나 죽지 뭐. 그러면 겁날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죽지 뭐. 죽지 뭐.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서 칼을 대고, 돈만 내면 안 죽여! 살려줄게! 살려줄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네가 뭔데 날 살려? 난 암으로 죽은 병원에서 못 살려. 네가 뭔데 살려나? 그러니까 강도가 도망갔다잖아요. 네가 뭔데? 병원에서 난 못 살려. 네가 뭔데 살려? 나 죽는데 뭐 겁날 게 뭐예요? 나 죽는데 뭐 겁날 게 뭐예요? 나 죽겠다, 나라를 위해. 겁날 게 뭐예요? 살자니 뭔지. 이순신 장군도 명언을 남겼잖아요. 필사 즉생. 죽을 각오하면 산다. 필생 즉사. 나는 살아야지 하면 죽는다.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되고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건 죽어도 좋다는 거죠. 학생들, 나 공부에 목숨 건다. 죽어도 좋다. 공부 잘해보자. 공부 안 될 게 뭐예요? 회사, 자기 일, 좋은 대학을 못 나온 청년이 취직도 안 되고 고민하다가 죽기 살기로 하자. 그래서 자기의 전공 분야를 2년간 죽기 살기로 공부했습니다. 학원의 1타 강사, 슈퍼 강사가 스타 강사가 됐잖아요. 1년에 연봉이 200억 추정 그렇게 200억 넘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120억 냈다고 합니다. 내가 대학 좋은 거 안 나와도 죽자 살자 전공을 파면 깜짝 놀랄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목회도 죽자 살자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는 일을 죽자 살자 하면 안 되겠어요? 죽으면 죽지. 편안해지고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죽어도 죽지 뭐. 내가 뭐 천국이 없나 뭐 없나. 죽지 뭐. 그러면 편안. 우리는 또 죽어도 죽지 않아요. 몸만 죽지 영은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깨달은 건 기가 막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라합시다.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이 있다. 이 바디, 육신의 몸이 있는데 영적인 영혼의 그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이면 아무것도 못 먹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영의 몸이 있어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걱정이에요? 천국이 있고 영생 죽어도 안 죽는데. 네. 겁날 게 뭐예요? 그렇다고 뭐 자동차를 200km로 달리고 나는 겁은 난다 뭐 그러란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뭐가 겁나? 죽으면 죽지 뭐.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의 결심은

0: 중보 기도에 도움받자. 죽으면 죽자. 여러분의 결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사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에요? 에밀 코어, 그 정신분석학자, 그 사람 이름이 에릭 프롬. 그분이 실패자, 정신병자, 지독하게 이기주의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 실패자들을 조사했어요. 정신의학자니까. 공통 부모가 이거예요. 입만 열면 남 비판하는, 남 비난하고, 그 사람 그래서 못 쓰고. 그런 사람이 다 정신병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아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고 존경받고, 그런 인물들은 다 흠을 덮어주고, 장점을 드러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분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나는 남의 말 안 해야지. 남 비판 안 해야지. 좋은 말만 해야지. 할렐루야. 그것도 한번 결심해 보세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저는 교회 볼펜하고 집에 볼펜 구분하려고 애썼는데 지금은 포기했어요. 집에 갔다 와도 교회를 일하고 그 볼펜까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정직하게 살아야지. 나는 어떤 경우라도 정직하게 살겠다. 그런 결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해요. 최태섭, 한국 유리 창업자. 일본에서 콩을 도매로 사서 중국 상인들에게 파는데 수십 대 기차, 수십 대 하차에 콩을 거래했어요. 근데 거래 계약한 다음에 콩값이 급등해가지고 엄청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 계약한 사람들 다 파기하고 이약금 주고 그래도 돈을 떼돈 버는데 이 최태섭 회장님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정직해야지. 맹세한 것은 해로워도 지켜야지. 그래서 그 수십 대 하차에 그 엄청난 콩을 그냥 계약한 대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 상인이 아니 이약해서 이약금 물으시면 떼돈 버신 예 이러십니까? 아닙니다. 한번 계약했으면 그대로. 아 그러면 내 미안해 안 되겠어요. 수익금 절반 나눠주. 아닙니다. 계약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대로 하는 게 깨끗합니다. 그때 그 중국 상인이 감동을 받고 중국 상공회의에서 회원들에게 다 공문을 보낸 거예요. 조선 사람 최태섭은 멋진 사람, 정직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최태섭 회장님하고 거래해서 엄청나게 성공하게 됐죠.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되리라 결심하고 죽잖아요.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리라 아버지 죽이고 망하잖아요. 나쁜 결심은 꿈에도 하지 말고 좋은 결심에서 미래가 열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결심 때문에 세상이 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번, 지역번호 055-219-5500번 양곡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센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2: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3: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4: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5: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1: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0: 휴가를 내디드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남과 북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1: 네.
0: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1: 네.
0: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1: 네.
0: 그때의 그 얘기를 좀 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1: 아, 네네. 잘 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네.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0: 네.
1: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0: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 아, 맞아요. 그게 검열단이거든요. 또
0: 네.
1: 검열단이면서 그거 안 막아 놓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0: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1: 아,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 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0: 네.
1: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0: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1: 아, 그렇죠.
0: 그 장면이?
1: 아,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던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듣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 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0: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0: 네.
1: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0: 계속 그러니까 극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1: 그렇죠.
0: 주파수를
1: 다
0: 돌리고
1: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콘 같은 거 재미있는 거 그런 거
0: 영상도
1: 나오면
0: 보시고
1: 네네. 네.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0: 네.
1: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0: 그러니까 정말 그분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예, 그냥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녹더라고요.
1: 그러면 2년 전까지 그곳에서 방송을 들으셨는데 지금 또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또 교회 다니면서 그런 찬양을 들으셨어요? 이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했던 찬양들이 있으세요? 너무 또
0: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던가?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0: 네네,
1: 사람.
0: 그거랑, 근데 여러 가지 많은데, 은혜였나? 은혜였어 하는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몰랐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하듯이. 아,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아,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저는
0: 전혀요.
1: 생각도.
0: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이 땅에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0: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8월 6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창원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 8.15 특별 성회. 경남 도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잔치.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가 열립니다.
1: 안녕하세요. 경남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 김영한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 드립니다. 매년 경남 기총에서는 광복 기념 예배를 도민들과 연합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드립니다. 설교는 통합총회장을 역임하신 서울연신교회 이순창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문화행사로는 유명한 힙합그룹인 멘토 크루팀을 초청했습니다. 시세를 알고 우리 조국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경남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고, 경남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광복 연회를 누리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8월 16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믿음의 온 세대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2026 8.15 특별 성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되풀이되는 죄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선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성령님을 인식하기만 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인식하는 놀란 은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아이자야 61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을 열면서 앞서 나눈 찬양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리고 장윤영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미 선한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다양한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메시지들 기다리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00번님의 또 사연이 있거든요. 좋은 찬양들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집에서 평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애청자이신데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주의 친절한 파래한 기세 예라모십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소박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우리를 부르신 그곳 찬양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을 인식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낮엔 애처럼 밤엔 달처럼, 엘샤인이 부르는 낮엔 애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안성진의 찬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리고 이브트 마리의 나의 안에 거하라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은 3664번님의 사연입니다. 40대 남자 집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했더니 어려운 일 닥쳤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네요. 제 사연을 듣고 직장 관계 어려움 있으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와, 3664번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했더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오히려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는 우리 모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다양한 찬양 함께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회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으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이렇게 3664번님처럼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다양한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탤런트 이광기 씨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전시원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다양한 찬양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복된 밤, 기대함이 넘치는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것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순차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 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아이작 왓츠님의 찬송시를 묵상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성경으로 기도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중심에 두고 묵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여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 것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사람들은 온도계 같은 사람과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마구마구 움직이는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고요. 안 좋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변의 상황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온도를 바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 깊은 동산에서 지금은 서머 스페셜 기간입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찬양 중심으로 찬양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니까요.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밤이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 더 메시지.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달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전하여라. 이달 10일에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집집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여라.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거든. 사람의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각 사람이 먹은 양을 잘 계산하여라.

너희의 어린 양은 1년 된 건강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 양을 이달 14일까지 우리에 넣어 두었다가 해가 질 무렵에 잡아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양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고기를 먹을 집에 두 문기둥과 그 기둥 사이에 놓인 상 임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너희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할 것 없이 고기 전체를 구워 먹어라.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버려라. 그것을 먹는 방법은 이러하다. 옷을 차려입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서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어떤 재앙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니 너희는 이날을 하나님의 절기 곧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첫째 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모두 없애버려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 그 두 날에는 일하지 마라.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만은 할 수 있다. 무교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일제히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너희는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의 흔적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방문한 사람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누룩을 넣은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십시오. 웃을 초 한 다발을 가져다가 피를 받은 그릇에 담근 다음 그 피를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르십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쳐서 멸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규례이니 영원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죽음으로 치시고 우리를 구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2: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3: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4: FM 98.1MHz,
5: 진주 FM 92.5MHz,
6: HLDD
7: 극동방송에서 11시를
8: 알려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적의 손에 잡혀 목숨이 위태롭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막막한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더 붙들 분이 분명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첫 곡으로는 Elevation Worship의 Trust in God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Trust in God의 후렴은 내가 주께 구하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를 신뢰한다라는 고백을 그대로 담은 가사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쓴 간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그냥 한번 부탁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찾고 매달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찾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그냥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매달리고 부르짖고 응답을 경험하는 것, 그게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건 그렇게 찾고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영원으로 이어진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Tent Makers의 예수의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페트라의 Ancient of Days, Darrell Evans의 Trading My Sorrows, Matt Redman의 Did You Feel the Mountain Trembl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278번님께서 아내가 병원에 있어요. 아프지 않고 잠 푹 잘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아, 병원에 계신 가족이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정말, 예,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계속 기도가 절로 나오죠. 예, 아프지 않고 또 빨리 퇴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3590번님께서 예수를 따라 후회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네. 그 길을 가리라.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네. 그 길을 가리라. 아멘. 하고 이게 찬양 가사인가요? 예,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내일도 엄마랑 새벽 기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라고. 그러려면 빨리 주무셔야 될 텐데. 예. 저도 새벽 기도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대단하십니다.

0: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1: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그리고 아이자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선물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함께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충성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이올린 민유경의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임재청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간 충성의 열매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충성하고 계신가요? 각각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이루는 자, 이 충성도 정말 꼭 갖고 싶고 내 삶에서 맺고 싶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한결같은 모습도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을 묵묵히 이루어내는 것, 충성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별그대에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테마를 가지고요.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서머 스페셜이 끝나는 그 주간, 날짜를 보니까 8월 17일 주간부터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함께 나누는 찬양 들으시면서 기도도 하시고요. 또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충성을 맺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0: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아이 시원해.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새로 배우는 문자나 단어를 암기할 때 주변에 비슷한 모양이나 익숙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연상을 이용한 공부법을 많이 사용하곤 하죠. 연상되는 것 우리 일상에서도 흔하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과 모양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블릿 PC나 핸드폰이 떠오르고 커다란 알파벳 M자를 보기만 해도 맛있는 햄버거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멋진 일은 없겠죠. 사랑과 희생으로 이웃을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행복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최고의 행복인 것을 믿습니다. 네비 펠프스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토브 제이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홀리원의 성경책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늘이 월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은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사랑 이야기에 속죄하신 구세주를 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레버 맥킨타이어의 살아계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최정원의 주님여 이 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은영의 때가 되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서원지의 무지개 띄워드리고요. 여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His Eyes on the Sparrow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북한에서 내놓는 담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또 표현을 보면 참 거칠고 무례하다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일부러 강하고 센 표현을 쓰고 있겠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날선 말을 주고받는 것, 신뢰 회복이나 관계 개선, 나아가 하나 돼야 할 일에 도움이 될 일은 하나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길고 또 멀리 내다봤을 때 지금의 남북관계는 깊은 고랑에 있는 것만 같을 거예요. 다시 이 사이클이 올라가서 따스한 햇볕을 받을 꼭대기에 있을 때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하는 그런 행복을 기대하는 날도 분명 올 텐데 말이죠. 그때 가서 부끄럽지 않게 지금의 날선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담아서 우리는 따스한 말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하셨어요. 때로는 지적이나 비난하는 것들이 당장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요, 용서와 화해의 말이 이 마음을 스르르 녹아버리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순식간에 가까워지고 하나 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위해서 지금의 토양을 잘 가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은 남북한 전역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땅에서 남몰래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면서 외부의 소식을 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 분들께 방송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북한 지역분들에게는 자세한 날씨 정보가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까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찬양과 함께 할 텐데 말씀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고 느껴보시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는 복음 통일에 대해서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서 통일을 준비합니다.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주실 남북한 2030 청년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4: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순입니다.
0: 반갑습니다. 야, 우리 북에서 온 순이님도 계시고 감자님, 행복이님, 그리고 크리스탈님이 새롭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분들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함께 하시죠.
7: 북한은 계속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며 차가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관계 개선 노력에 꿈을 깨라라고 발언하며 그런 시도조차 거부하고 있는데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차디찬 남북관계. 그런데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국민들은 또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걸까요? 남북한 청년들이 말하는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해법은 무엇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자, 남북 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시간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를 두고만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3: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뭐 평화를 외치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6: 네, 저는 요즘 이게 북한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오늘 내세우다 보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북한에. 네, 근데 이게 적대적 두 국가를 오늘 내세우면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그렇다고. 네,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을 좀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솔직히 80년 동안 많은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뭐 정치적 이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네.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북한에서 민족을 내세우지 말라, 통일을 말하지 말라 이러니까 북에서 온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0: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네. 사실 적대적 두 국가 때문에 많은 탈북민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6: 맞아요. 네. 가족이 있는데
0: 그러니까요.
6: 그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면 갈 수나 있지 않아요? 그건 남의 나라도 아니고 어떡해요? 가지도 못하고.
0: 그러니까요.
6: 뭐

0: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아주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계속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탈북민들인 것 같아요.
1: 이거 남북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탈북민 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네.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2: 네,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볼 때마다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이제는 부정적인 뉴스가 줄을 이루다 보니까 점점 제 주변의 청년들도 그렇고 이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정적으로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남북관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화와 신뢰회복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3: 이 남북관계 갈등 관련된 뉴스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 입장도 굉장히 난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0: 제가 요즘에 북한학 공부하는 사람들, 통일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좀 많이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지금 하는 소리가 통일을 해야 되냐, 아니면 우리 이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냐. 근데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우리는 진짜 영영 남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난처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그게 제일 중요한 난관인 것 같아요.
1: 사실은 우리 정부도 되게 곤란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3: 네.
1: 여러 가지 노력을 선제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네. 보이고는 있지만 네. 북한에서는 아예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고
3: 네.
1: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네. 있거든요.
0: 그런데 그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햇볕정 책들도 달란대로 다 주고 그다음에 뭐 또 그다음 거기서 또 막 군사적 긴장감을 또 하면 또 우린 또 우리대로 긴장하고 맨날 거기서 하는 제스처에 따라서
3: 맞아요.
0: 우리가 지금 맨날 긴장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1: 네.
0: 좀 이 문을 열어가든지 외교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1: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을 그래도 두고만 보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더 크신가요?
4: 네, 그럼요. 그런 생각이 진짜 크고요. 방금 우리 순희 씨가 북한에서 오신 분의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뉴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는 저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1: 맞아요.
4: 앞으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1: 계속 대결 상태니까.
4: 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도 사실 저희한테 주적은 북한이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 생각이 드는데
3: 네.
4: 전문가도 지금
3: 맞아요.
4: 갈피를 못 잡고
3: 네.
4: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해본 결과 저희가 이제 남북 관계를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법제적으로도 이끌 수 있는 게 정치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인들이 좀 새로워지는 게
3: 맞아요.
4: 필요하다고
3: 맞아요.
4: 생각이 들어요. 정치의 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왜냐하면 그 정치에서 통일에 대한 법과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정말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3: 맞아요.
4: 생각이 듭니다.
3: 네.
4: 그래서 북한 인권이 그냥 어떤 하나의 인권이 아니라 천부 인권으로 회복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3: 맞아요.
4: 생각하고
1: 네.
4: 그렇게 선봉에 서 계실 때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0: 맞아요. 지금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막힌
1: 그렇죠.
0: 지금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다 막혔는데 우리 뭐 아무리 뭐 정치인이고 청년들이고 뭐 머리 맞대고 있어봐야 진짜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우리가.
1: 이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이제 하셔야 되는데
3: 네.
1: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
3: 네.
1: 우리 정부나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모습이 또 노력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2: 네. 우선은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서로 말이 끊겨있기 때문에 작은 일도 크게 오해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선은 말부터 섞어야 오해도 풀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1: 대화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3: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대화의 자리로 끌어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3: 네.
1: 이전 정부에서는 좀 압박책을 쓰기도 했고 지금은
3: 네.
1: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3: 네.
1: 북한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3: 네.
1: 그래도 북한을 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 아까 크리스타인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손을 먼저 내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겠지?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은 맞잡지 않고 끝나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무응답인 걸 알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계속 내민다면 언젠가 한 번은 스치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응답이라고

0: 하고 낙심하고 아 멈춰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내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밀고 더 나아가서 내밀고 하다 보면 정말 스치는 순간이라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1: 제 생각인데요. 저는 이때까지 우리도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남북한이 서로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뭐 북한에서 지금 뭐 미국하고 얘기를 할지언정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외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본하고 얘기할지언정 한국하고 네. 얘기를 안 하겠다는데 외국 국제사회에서 좀 도와서 우리 이게 얼어붙은 관계를 좀 개선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2: 이제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먼저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1: 네.
2: 중간에서 조율이라든지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우리 정부가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3: 미국과 일본과는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랑은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상황은 정말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2: 근데 저는 사실 여기에서 포인트가 한 번이면 바로 반대가 될 것 같거든요.
4: 네.
2: 왜 강한 부정이면 긍정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5: 나한테 좀 잘해줘. 막
2: 너무 싫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바로 남북한의 사이는 금방 좋아질 수 있을 텐데
3: 맞아요.
2: 정부 당국자들이 그것이 뭔지를 분명히 지금 노력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정치인들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가장 중요하죠.
2: 그게 뭔가
3: 맞습니다.
2: 하나님이 일하시는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1: 맞아요.
2: 근데 정답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3: 맞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2: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것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동역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3: 아멘.
2: 자, 오늘은 얼어붙은 남북한 관계 가운데 그래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모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을 통해서 통일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2039 남북 청년들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6: 너와 나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협상 결렬 시 대규모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열람뉴스는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유조선 운항이 급감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이란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정학적 불안에 대비해 13년 만에 금 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광주와 세종 등 11개 지역에서 일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롭게 쓰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형 수송함 독도함의 함장에 여군인 배선영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올해 가을학기부터 중고등학교 13곳에 한국어 반이 새로 개설됩니다. 동아일보는 덴마크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징병제를 시행하고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 복무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분실물을 찾아준 한국 경찰에게 한글 손편지를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의 보위 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까지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을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규모 군사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적국 지도부 제거를 뜻하는 참수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또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이란 공습 계획을 취소했지만 당시 계획했던 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협상이 본격화되면 우선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이란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문제만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해 양측의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유조선의 운항이 급감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이 이란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은 전쟁 전 하루 평균 100척 이상에서 최근에는 하루 8척에서 11척 수준으로 90% 가까이 줄었고 홍해에서도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통항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호르무즈 해협을 피해 홍해를 우회하는 항로를 활용해왔지만 최근 후티 반군이 이 항로를 이용하는 유조선까지 공격하면서 대체 수송로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선은 하루 4척 수준까지 줄어 전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운업계는 이번 위기가 원유 교역 측면에서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심각한 국면이라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더라도 선박 운항과 물류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 최소 3, 4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 현물을 직접 매입하기로 하면서 외환 보유 자산 다변화에 나섭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에서 생산된 금 일부를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해 국내에 보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달러화 중심의 외환 보유 구조를 분산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부터 금 상장 지수 펀드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물 금 보유도 함께 확대해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주요국보다 낮은 반면 달러화 자산 비중은 세계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외환 보유 자산의 안정성과 분산 효과를 함께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광주와 세종 등 11개 지역에서 관측 이래 일 최고 기온 기록이 새로 쓰였습니다. 경남 양산이 42.5도를 기록한 데 이어 대구와 광주, 경산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기상청은 앞으로 열흘가량 폭염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친 이른바 이중고기압에 마른 장마와 높은 해수면 온도, 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예년보다 훨씬 강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기간 강수량이 크게 부족해 땅이 충분히 식지 못했고 바다 수온도 평년보다 높아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더위가 더욱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산맥을 넘으며 공기가 뜨거워지는 팬 현상까지 겹치면서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해군이 사상 처음으로 대령급 대형 함정인 독도함 함장에 여군인 배선영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배 대령은 해군사관학교 첫 여생도 기수 출신으로 참수리 고속정 정장과 독도함 갑반사관, 원산함 함장 등을 거치며 다양한 해상작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근에는 30개국이 참가한 환태평양 훈련에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을 맡아 우리 해군이 아시아 국가 최초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해군에는 2,800여 명의 여군 장교와 부사관이 복무하고 있으며 함장과 잠수함 승조원, 해상 초계기 조종사 등으로 활동 영역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배 대령은 여군 최초라는 상징성보다 어떤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수행하는 독도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함은 우리 해군 최대 규모의 대형 수

수송함으로 상륙작전과 기동부대 지휘는 물론 무인전력 운영과 재난구호, 해외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어 교육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올해 가을학기부터 중고등학교 13곳에 한국어 반이 새로 개설됩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에서 정식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는 모두 20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부설 과학인문고 5개 캠퍼스를 비롯해 군사고등학교와 공립중고등학교 등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며 국립폴리테크닉대 부설고등학교 4곳도 한국어반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를 대표하는 국립교육기관인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와 국립폴리테크닉대까지 한국어 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멕시코 한국교육원은 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어 교육 확대가 양국의 교육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덴마크가 여성까지 징집 대상으로 포함하는 새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고 왕위 계승 서열 2순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의무 복무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었으며 올해 징집병의 약 20%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집병들은 5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개월 동안 감시와 드론 운용 등 다양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북극 지역 긴장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징집병 규모를 현재 5,000명에서 2033년까지 7,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사벨라 공주는 오빠인 크리스티안 왕세자에 이어 근위 후사로 연대해서 복무하게 되며 덴마크는 이달 말 사상 처음으로 징집병을 그린란드에도 배치해 북극 지역 방위 태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제주를 여행하던 중국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카메라와 신분증을 한국 경찰의 도움으로 되찾은 뒤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한글 손편지를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은 출국을 하루 앞두고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고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큰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택시 호출 기록을 확인해 기사와 연락하면서 카메라와 신분증을 모두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관광객은 카메라 안에는 제주 여행에서 찍은 소중한 사진과 추억이 담겨 있었다며 영어와 번역기를 활용해 끝까지 도와준 경찰 덕분에 가장 힘들 수 있었던 순간이 가장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연을 소개했고 누리꾼들도 한국 경찰의 친절한 대응과 관광객의 진심 어린 손편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 내용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미행과 감시를 더욱 강화하면서 일상적인 외출까지 통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에서는 탈북민 가족이 송금 브로커를 만나기 위해 신의주시로 이동하던 중 보위원의 미행을 눈치채고 장마당에서 서로 흩어지는 방식으로 감시를 따돌린 뒤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낯선 사람이 집을 드나들면 쉽게 신고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은 시내에서 브로커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만 보위원들이 이동 경로까지 뒤쫓으면서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의 미행을 알아차리지 못한 탈북민 가족이 송금 받는 현장에서 적발돼 돈을 모두 몰수당하고 노동단련형 처벌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은 탈북민 가족이 일반 주민보다 서너 배 강한 감시를 받다 보니 이제는 마치 항일 빨치산처럼 보위원의 눈을 피해 움직일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또 가족이 보내온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까지 막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라며 불만을 나타냈고 과도한 감시로 인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인간관계까지 단절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6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구름 많겠는데요.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오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7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 5에서 10mm 안팎이 되겠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7도, 인천 수원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7도, 인천과 수원 3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속초 24도, 강릉 23도, 원주 22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강릉 31도, 속초 30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어도에서만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9도, 제주와 서귀포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 33도, 제주 32도, 이어도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요. 강계와 희천은 오후에 한때 구름이 많으면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27도, 개성 25도, 강계 21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개성 34도, 강계 33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장진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진 24도, 고성 23도, 장진 19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29도, 장진 27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 모두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남해 서부가 최대 2.5m, 남해 동부가 최대 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66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언제부터인가 새벽녘에 잠이 깨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요. 통일이 될 그날을 꿈꾸며 북녘 성도님들 모두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한 줄의 응원과 또 기도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찬양 전해드리고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지들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현재로 가져오는 통로라고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시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말씀을 체험하고 현실을 새롭게 보는 시선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불가능은 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삶 곳곳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설령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음과 함께, 이 기도와 함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셨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그 무엇을, 그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선하신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서울 모태트 합창단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번은 아들과 아버지가 농촌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수박밭을 봤어. 아버지가 예, 너 좀 지키라. 사람 오나 안 오나 내가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 하나 따갖고 나올게. 아버지가 사방을 둘레둘레 다 본 다음에 수박밭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사람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래고 왜? 아버지가 사방을 다 보셨는데 저 위는 안 보셨다. 아버지가 수박밭에 들어가다가 말고 그냥 갔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피해, 상처의 피해, 때려서 겁안 죽게 했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찔림을 받으셨고 내 허물을 인함이고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나 같은 사람 위에서 그 무서운 고난 채찍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강도에게 달라는 것은 주라고 그랬어. 요셉 목사가 유학할 때 주유소에서 일을 했어요. 주유소에 있던 즉 흑인 강도가 들어와요. 세탁소에도 강도가 들어와요. 총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있는 거 그냥 줘야 돼요. 괜히 따지고 뭐하고 하면 총 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내 요셉한테 야 혹시 그 강도가 들어오면 있는 거 다 줘라. 괜히 강도하고 시비하지 마라. 물질의 손해도 억울한데 상처까지 받았죠. 정신적인 피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여기 강도들은 복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강도 떼거리가 와서 그 사람 옷 벗기고 때리고 있는 거 다 훔쳐가지고 간 거죠. 이 세상에서 구한 귀한 것이 있다면 생명이에요. 그렇게 강도를 만났을 때 있는 거 다 주면. 있는 거 다 주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냐?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목요일마다 복음의 메아리에서 만나보는 시간,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한 소절과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찬송 함께 하신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영광도에서 온 김영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믿음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저희 눈을 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던 내가 빛 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눈에 보이는 것이 희망이고 나의 귀에 듣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의 노래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생토록 따르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혈통하게 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함께 부르기 싶어 신청합니다.

오늘도 희망과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찬은 주님의 사랑을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남과 북에서 이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양강도가 고향인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합니다.

양강도에서 온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찬양을 함께 했는데요.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다시 만나볼 그날까지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보혈의 능력에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영란 자매님의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어진 찬송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였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친구 삼으신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성경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이사야 30장 21편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또한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아설 때나 왼쪽으로 돌아설 때나 너희의 귀는 너희 뒤에서 이르시는 말씀 이것이 나의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므로 아멘.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귀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8월 6일 목요일에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2번째 시간 말씀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부록의 두 번째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일구어낸 승리의 업적들을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족의 이름이라든가 그들이 들고 싸웠던 무기라든가 신체적 특징에 대한 설명들을 아주 상세하게 내어놓습니다. 이스비브노브는 아비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는 300세겔 되는 노수로 된 창과 새 칼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삽이라고 하는 거인족은 후사 사람 십부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는 엘 하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가 들고 있었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특이하게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인 거인족의 소생이 있었는데 그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저자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살펴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노래할 때에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다윗을 칭송했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에게 신임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또 다윗은 그들의 마음을 다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영웅으로 인식하고 칭송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며 보호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이 다윗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왕조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평안해지면서 염려할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아야 할 내용, 특히 다윗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윗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 거인들을 죽인 일인데, 이때가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블레셋과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다윗 통치의 초기 때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억을 해두었다가 다윗의 생애의 후반기, 그 마무리 되는 시점에 부록을 쓰면서까지 그 안에 이 일을 담아두고 있는 것은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가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이 사무엘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용사들의 승리의 업적을 기록으로 남겨두려는 것도 아니고 또 부하 용사들의 승리는 곧 왕의 승리라고 해서 다윗을 칭송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장인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편 18편의 말씀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윗이 이 승전가를 부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뢴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승전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노래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가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자랑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고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시절 속에 있었지만 이러한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다윗이 지니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고 영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비 분홋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비새와 함께 힘을 합쳐 이스비 분홋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염려할 정도로 다시는 이 전장에 왕은 나오지 마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이 다윗이 연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고 이미 앞서 기록된 대로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부패한 본성을 지닌 죄인인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역력하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전쟁이 어떻게 수행되었으며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 맞춰진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는가를 저희가 좀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바로는 격렬하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약속을 번복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두들겨 맞고 할 수 없이 내주었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추격해옵니다. 군대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을 하나님은 그 홍해에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18만 5천명의 대군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명을 다 죽이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300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었다 보면 용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거인족을 다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용맹한 사람인가?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300명 가지고도 미디안 대군을 다 무찔러 이길 수 있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만 2천 명이 징집되었을 때 하나님의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돌려보내고 물 떠먹는 것 보시면서 남겨두신 자가 300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300명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 한번 잘못 떠먹고 전쟁터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죠. 이들이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로 전쟁을 했습니다. 세상의 전쟁의 역사에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차라리 칼과 창으로 목숨을 걸고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것이 전쟁다운 것이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소리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 때 이 미디안 적군들이 서로 찔러 죽이며 스스로 자멸했던 전쟁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한 그 뒤의 결과들은 그저 나라의 평안 정도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 보게 된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깨닫게 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의 전쟁으로 규명된 전쟁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하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부국 강병했던 시대는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의 군대는 매우 강력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전쟁해서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노략물과 전리품 그리고 조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번영했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시대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이 우리를 도와 우리를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부패하여서 그들의 삶 자체가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타락하여서 망가지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이루어낸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 그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그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원한 나라, 그의 영원한 왕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이름을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체적 한계와 영적 한계와 부패한 본성 가운데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비록 사람들은 칭송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그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 역할에 따라 일한 그에게 부어지는 삶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이 다윗, 그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이스라엘의 영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서 저자의 이 기록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려움은 대체적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에 대한 절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껏 하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전쟁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기를, 내가 풀어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빨리 풀어지기를, 왜 기적을 동원하면서까지 원하는가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빨리 해결되어서 편안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결국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고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내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내는 것, 그렇게 규정된다면 그것은 결국 탐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의 한 가운데에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부패함 고백까지 담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 필요 없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깊은 상처가 되어서 상실감을 갖기도 하고 그 비참한 고통의 자리에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에 집중하십니다.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믿어라 라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기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보게 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자꾸 불러내시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 깊이 알아보고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갖게 될 때에 거기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적들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어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시고 두텁게 만들기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질투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하는 입장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때에는 너무나 공고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도망갈 때에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세워진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이방에 잡혀가는 그때에 그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돌아보면, 아, 여기가 끝이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구나,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하리라,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귀환하게 됩니다. 돌아왔으니 그러면 평안한가? 아니요.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하고 성전 재건과 성벽을 쌓는 일이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복되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비록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초라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임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다시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생에 의해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펼치실 섭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현실에 붙잡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은 주의 뜻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환난을 겪어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모든 것에 다 담겨 있는 것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직 아니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평안한 가운데 오랫동안 내가 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평안하다고만 말하고 있을 것인가? 그 감사가 넘칠 만한 자리에서 내가 더 주의 뜻을 살피기 위해 말씀을 끌어다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주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 무언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풀어내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본 것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토록 고통스럽게 매달려 풀기 원했던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에서 빨리 풀려나는 것이 나는 내 기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는지

0: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안에서 훈련받아 다듬어지기 원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주의 일로 삼으시고 풀어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후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어감은 좋지 않습니다. 뭔가 뒤에 숨어서 이렇게 속이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 배후가 하나님이시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내 삶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그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를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루 24시간이 어떤 하루여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하루에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기 위한 하루로 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목도하기 위해 내가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 왔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일하심, 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시는가를 알아 더 깊고 풍성한 신앙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도록,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더 넉넉하고 부유하게 일하실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불안보다는 다윗이 승전가를 지었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결의 같은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를 잘 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기 위한 하루로 삼고 그 하루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 배우는 귀하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고난과 시련과 혹독한 환란밖에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 우리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보게 하시고 보게 하셨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니 그저 감사하다는 찬송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2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성령님의 감동을 붙들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6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저녁이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구름 많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야외 활동 시 작은 우산을 챙기시고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도 지역에 5에서 10mm 안팎의 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서울, 제주가 27도, 평양과 함흥, 포항,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대전이 25도, 청진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해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서울 39도, 춘천과 대전, 광주, 대구가 37도, 여수가 36도, 신의주와 목포가 3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34도, 강계와 포항, 부산, 제주가 33도, 해산이 32도, 강릉이 31도, 함흥이 30도, 청진이 26도로 전망됩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숨가쁜 더위 속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며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승리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이 소망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삼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0: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베틀 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9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1: FEBC
2: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의 영은 깨어날 수 없지요. 환경에 집중하면 육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자아가 예민해지고 강해져서 자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뿐이지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사람에 속한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은 깨어나고 하나님의 열매인 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거룩한 사랑, 초월적인 평화, 넘치는 기쁨, 깊은 행복감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 고백이 온전한 진심으로 하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이 나에게 때로는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넘는 법이 없게 하소서. 나의 야망과 소망을 잘 구별하기 원합니다. 때로 야망은 이기심으로 변질돼 사람을 해칠 수 있음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소망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킵니다. 내 안에 있는 의욕이 야망이 아니라 소망이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발견한 의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무너뜨리고 다시 온전한 소망을 품게 하소서. 오늘도 그 참된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하루 되게 하소서. 이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이 소망에 근거한 것이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늘의 흰 구름이 나에게 말했다.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뜨락의 성류가 나에게 말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잘 익어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어느 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또한 마음이 넉넉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베풀어주시는 모든 것이 결코 적을 리 없겠지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은 욥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빈손으로 온 인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naked,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했는가 하니 욥은 온전하고 욥은 정직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인정하시는 욥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을 겪었느냐.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시련 시작이 나옵니다. 재산 전부가 없어지고 또 10남매를 뒀는데 그 10남매가 제일 큰 형네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파티를 하다가 태풍이 와가지고 그 집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망한 집은 내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장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는데 다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경을 경험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격려가 아니라 욥을 못 살게 구는 세 친구들의 말, 그거는 받아낸길 수가 있지만은 자기 100년을 같이 살자고 약속한 부인이 와서 잿더미에 앉아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나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깨어진 기왓장을 가지고 지금 긁고 있는데 고름과 피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본 부인이 격려나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 욕하는 거는 내가 견딜 수가 없지요. 내 욕은 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애꿎은 마누라 욕하는 사람들은 팔푼이라.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이 10남매 아들이 다 몰살했고 남은 거는 마누라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마누라도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배필을 준 것은 서로 돕고 백년을 해루 살라고 주셨어요. 시련이 시작했다. 어떻게 재산 전부가 날아가고 자녀 10남매가 몰살을 하는 장면. 그런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신앙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요. 믿음으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로 옮겨갔다. 믿음. 믿음으로 요한은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기업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 단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아들을 잉태해서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 야곱을 축복했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했고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죄악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 맏아들을 뺏기지 않았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살 수가 있었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는

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와서 성찬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귀담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여성은 향기가 없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향기가 없습니다. 오늘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 여러분과 제가 복받고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로 나왔사온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욥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어떠한 환난, 십남매가 하루아침에 죽는 시련을 받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욥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환난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시험을 참는 자, 시련과 환난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환난 때 원망보다는 찬양을 하는 신앙. 욥은 우스 땅에 의인이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련과 그 속에서 순전한 믿음을 지킵니다. 환난과 근심, 까닭 없는 실망. 욥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 중에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도 위대하지만은 나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도 신앙도 대단하다고 봤어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은 포로가 됐지만은 얼마 안 가서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 나라에 총리 대신이 세 사람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총리가 포로 다니엘이 된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내미 나라에 가서도 총리가 된다. 그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총리가. 내가 그걸 보면서 다니엘서를 좀 읽어봤어요.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신앙도 본받을 만한 신앙이고 욥의 신앙도 역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소유자였어. 누가 욕을 하더라도 누가 비난을 하더라도 누가 거짓 말을 하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은 다 비난을 해도 감당할 수가 있겠는데 자기 아내가 욥기 2장 8절에서 10절에 다 나오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왜 죽으면 그냥 죽으라고 그랬지? 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느냐?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비방은 참을 수가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으면 참 힘들더라. 바가지 안 긁는 마누라 데리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줄 알으세요?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우리 사람은 뭐 별로 비난을 안 해. 누구도 비난을 안 해요. 나한테도 안 해. 사실 아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땐 귀찮고 없으면 못 살아. 참 이상한 존재가 아내요. 잠언 31장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냐? 좋은 말동무되는 아내, 좋은 동반자, 좋은 애인, 좋은 요리사, 좋은 세탁자, 좋은 친구, 좋은 격려해주는 아내.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여기 와서 통역을 찾고 있는데 나더러 통역해라고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때 내가 우왕좌왕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답이 없어. 우리 사람한테 내가 봤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나 같으면 한다고 그러더라. 왜? 이건 미국이 아니고 당신 나라인데 그러한 훈련을 받았으면 기회가 오면 해야지 왜 뒤로 빠지려고 그러느냐. 그 아내 한마디에 하기로 결심했어. 잘했죠. 기회는 한 번.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남편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아내들아 lady first 남편들아가 아니라 아내들아 남편에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 조금 모자라도 사랑하세요. 조금 모자라도 달래는 거 주세요. 조금 모자라도 안아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아내를 보내주었다. 네테니오 호톤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관에 근무했어. 근데 뭐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어. 네테니오 호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네테니오 호톤이 누군지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실망해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잉크하고 펜을 갖다 놓으면서 이제 집필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은 소설을 쓰세요. 격려에, 아내의 격려에 마지못해서 펜을 들고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게 Scarlet Letter, 주홍글씨. 우리는 영어 문학 배울 때 그 소설을 다 읽고 북 리포트를 써내야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그게. 내가 읽어봐도 재미가 없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도 모든 영어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Scarlet Letter, 주홍글씨를 읽어봐야 돼요. 세계적인 명작을 내놨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진 아내를 두었기에 네테니오 호톤은 세계적으로 명작을 내 유명해졌습니다. 데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다음 일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은 귀를 막아도 된다. 첫째, 잔소리를 삼가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둘째, 직장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세 번째, 남편의 능력 이상의 일을 강요하지 말라. 네 번째, 승패를 거는 큰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참 아내들이 내가 많은 가정을 보고 또 상담도 해보면은 대부분 아내는 남편이 잘못한다고 그러고 남편은 아내가 잘못한다고. 친구의 비방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 권면한다면서 그에게 계속 압박과 핀잔을 주는데 주력을 했어요. 진실한 친구는 형제보다 귀하다고 그랬죠. 잠언 18장 24절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

나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의리 있는 친구를 가지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그 사람을 잘 모르거든 그 사람이 새기는 친구를 보라고 그랬어요. 명예나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돈 떨어지면 떠납니다. 저를 미국 데려다가 공부시켜준 카라 파월스는 형님도 같고 저에게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을 때 사귄 친구는 권력 떨어지면 그 친구 떠납니다. 교인은 교회 친구를 사귀는 게 좋지요. 세상 친구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영국에 귀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음모에 가담을 한 것이 탄로가 되어서 피신했습니다. 그를 붙잡으려고 많은 관원들이 찾으러 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부인을 찾아갔어요. 부인, 남편 어디 숨었는지 부인은 아실 것이니 어서 말해보시오. 부인이, 예,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내가 숨겼습니다. 고백으로 그 부인을 찰스 2세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영국의 왕 찰스 2세, 지금은 찰스 3세요. 엄하게 물었습니다. 그대 남편을 그대가 숨겼다고 하니 어디다 숨겼어? 만약 그대가 남편이 숨긴 곳을 말하면 편안히 돌아갈 수가 있거니와 솔직히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고문과 형벌을 받을 거다. 어서 숨은 곳을 말하시오. 왕이 달구치니까 부인은, 왕이요, 그렇다면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습니다. 왕이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그곳뿐입니다. 찰스 황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놓은 남편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아무것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요업은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침해 소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그 얘기를 들은 요업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와, 대단한 신앙이다. 10남매의 자식이 죽었는데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사오니 벌거숭이로 돌아간다. 시험이나 환란에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마귀의 시험. 이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 사람의 시험. 이것은 자기의 욕심대로 미혹받는 시험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험.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손상에 흔들리지 않는 요업의 신앙. 재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 나 더러 봤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머니에 작은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 속에 있는 거금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돈은 비료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댔어요. 돈은 사용해야 돼.
돈 가지고 있으면 아무

쓴 돈만 내 돈이지 안 쓴 돈은 내 돈이 아니요. 이해가 가요? 내가 쓴 것만 내 돈이지 내가 안 쓴 거는 이건 누가 가져갈지도 몰라. 요셉이가 가져갈지 요한이가 가져갈지 에스리가 가져갈지 내 돈 아니요. 쓴 돈만 내 돈이요. 하나님 앞에 바친 돈만 천국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천국에 참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요. 재물이 신앙의 거침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돈, 돈, 돈에 미친 사람 봤어요. 마태복음에 이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보다 중요한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함. 몸의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진다. 재물이 영생의 장애물이는 될 수 없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예수님이 나열해서 그거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재산을 택했어. 그 사람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떠났으면은 틀림없이 그는 지옥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러죠. 돈. 자녀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욥의 신앙이에요. 자녀는 사실 재물보다 귀하지요. 재산을 택해요. 자녀를 택해요. 물론 자녀들을 택해죠. 내 아들아, 네가 무엇을 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참 새벽밥을 해주면서 도시락을 두 개나 싸주면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 자식이 대학에 붙고 봐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신념 때문에 자기가 몸이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를 싸주면서 자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든다 그랬어. 주의 아들을 저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예요. 욥 어찌 10남매가 귀하지 않겠어요? 어찌 눈물이 없겠어요? 애지중지 키웠던 그 애들이 장래 소망이고 자기가 의지해야 할 대들본데 다 갔어. 아들을 바친 한나 같은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병고에 흔들리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했지. 나의 신앙을 위한 병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구약을 읽다가 나만이라고 하는 국방장관을 봤어요. 문둥병이 걸렸어. 자기 나라에서 문둥병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하녀가 하나 있었어. 남한 장군 집에. 그 소녀가 저 우리 선지자한테 가면 저거 병 낫겠다고 자기 주모 주인 아줌마한테 얘기를 했어. 주인 아줌마가 얘가 그러는데 그 나라에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도 고친다니까 한번 가봐라. 임금님이 소개장을 써줬어. 그걸 들고 이스라엘 임금을 만나러 가는데 이스라엘 임금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느냐 걱정을 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임금

0: 너로 그 무엇으로 걱정하십니까? 저한테 보내세요. 남한 장군이 선지자 대문 앞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못 들어오게, 어디 부정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나 못 들어오게. 그 대신에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어. 남한 장군이 화가 잔뜩 나.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지 왜 너희 흙탕물 나는 요단강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참모들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임 장군님 참모 잘 둬야 돼. 아이 속는심 잡고 이 사람 그냥 가려고 그랬어. 말굽비를 돌려서 요단강에 간 거예요. 장군이 그래 이번에 단거 봐서 안 되면 넌 죽는다 그랬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갔다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 나오고 문득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맞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안 남은 너 임금도 죽이고 선지자도 죽인다. 내려가서 한참 있다 올라오니까 살이 애기살같이 문득병이 딱 날아가서,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요비 섬기는 하나님, 문둥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라구나.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가 네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네 말이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네. 그러니까 돌에 부닥쳐서 거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 인생 하루에 세 끈이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말씀하면 떠오르는 본문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리고 24절부터는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결국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입술에서 나가는 언어를 지키고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하고 내 발이 죄된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키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6일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썸머 스페셜인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짠.
1: FM 98.1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도 일어납니다. 매일 같은 일의 반복 같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임을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강팍하지 않고 덕이 있게 하소서. 그 덕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만나는 이들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 두 글자입니다.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아름다운 성품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두 글자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기도문 받으실 단어 사랑입니다. 샵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마산용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12장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유월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유월절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의 집에는 어느 집에나 다 대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 대문은 그 집안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죠. 그래서 밖에 나갔던 가족들이 그 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문은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도적이거나 그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제 들어올 수 없도록, 물론 가족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게 문의 역할이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만 진정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만, 머리로 그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니까 친구도 있고 청년들은 보니까 이쁜 자매도 있고 또 사업의 파트너도 있고 또 좋은 교제권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또 사귐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사귐을 가지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 11조도 할 수 있고 성경금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에 참여할 수 있지만 헌금을 했다고 해서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머리 대신 주님에게 연결되어서 그래서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될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고 점검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를 믿을 때도 의지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는 것,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오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도덕적인 삶이 좋아서 사람과의 교제가 좋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그 사람은 무능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죄가 많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도덕적인 삶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믿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실력 아니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유대인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 이 성찬에 참여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 내 생명이 예수님 때문이고 내 축복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성전은 이제

성막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지만 누구도 이 성전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도 먼저 자기를 위하여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죠. 교회 안에 성결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성결된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오늘 우리가 집을 짓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세상의 어떤 빛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비추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은, 이 피조된 자연의 빛은 우리의 중심을 비추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진 이 성전 안에는 또 다른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올리브유를 통해서 그 성전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은 떡상을 비추었어요.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빛을 요한복음에는 참빛,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에 비침을 얻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빛에 비침을 받고 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내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 빛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해줍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해 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야. 그러나 세상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 세상의 명예, 권력, 그것이 얼마나 좋고 큰지를 사람들에게 비춰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추어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하는 빛은 성전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 그렇죠? 성령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필요를 깨닫게 하는 빛이 성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은 난 돈이 필요해, 난 권력이 필요해, 난 힘이 필요해 라고 말하지만 이 빛의 비침을 얻은 사람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 빛의 비침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빛의 조명을 받고 비침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성전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 안에 오면 세상과는 다른 가르침과 다른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깨닫게 하심.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에 나가죠. 그렇지만 세상이 비치는 빛을, 세상에 그 빛이 보여주는 헛된 영광을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성전 안에 있을 때

이 성전 안에는 세상의 빛이 아닌 주님의 빛, 성령의 빛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요한복음에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그가 오신다,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만질 수 없고 이제는 볼 수 없지만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살과 예수를 피를 믿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지만 내 안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비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적도 많고, 경제적인 궁핍, 건강의 어려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많은 돈을 저축해 놓고 나는 이제 안전해 하는 사람보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도록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의 잔고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은행의 잔고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광야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없고 만날 수 있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도 꼭 믿어야 되지만 그분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셔서 2000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건 무척 어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처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 때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늘 우리 곁에 계셔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찬양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승리자가 얻을 상을 차려주시는,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지만 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게 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내 평생에 어떤 단 한순간도 아니라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는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만든 많은 이 성전의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조각목은 여러분과 저처럼 죄악된 인간의 본성, 가시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조각목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가시나무예요. 온기도 많고, 그래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여러분, 소나무는 좋죠. 좋은 목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조각목, 가시나무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처럼 아무런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러나 그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하나님이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다가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까지 나와야 되는데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지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잖아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적을 만나지만 내 머리에 승리자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긴 자가 얻을 상을 내 앞에 차려주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때문이라고. 그리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항상 인자라고 하는 헤세드, 책임지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먹을 수 없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피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푸른 초장 쓸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먹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잘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얘기죠. 주의

0: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냐? 교회 안에 가난한 형제를 무시하는. 왜?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를 확인해 봅시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요한복음 15장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마치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결코 멸망할 수 없다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수 믿을 때 한 번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난 널 결코 잊지 않았다고, 어떻게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고,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우리 이사야서 49장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광야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와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확신을 가지는데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점검,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고, 또 오늘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마산영광침례교회 유찬선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마산영광침례교회 055-245-2361번으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소명교회 김은식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선하신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백성 가운데 높임 받게 하옵소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이 나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온 국민의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38선 장벽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열방의 힘이 아닌 남북 간의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대화와 노력으로 평화적인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 열방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하는 도구로 통일된 이 민족이 높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고요. 함께 나누면 은혜가 될 찬양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두 글자 사랑스럽게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두 글자 남겨주시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랑을 더하는 하루 되셨으면 해요. 함께 기도하실 분들 사랑이라고 샵 0981번으로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0: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사랑입니다.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씨 유라로 154-21 소금갑빛 계열을 섬기고 있는 허향이 집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박석한 목사님입니다. 네, 제가 사실은 오랜 방학을 마치고 소금갑빛 교회 모 권사님의 인도로 출석한 지는 한 3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저도 방학 중에 있다가 다시 출석하게 됐지만 저희 남편 또한 지금 현재 방학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남편과 지금 또 쉬고 있는 저희 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인도해 주지 않으실까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또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에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신은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르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며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적 가시던 뿌리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그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잠언 24장을 소금과 비교회 허양희 집사님과 함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입니다. 샵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사랑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그때 주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갑자기 일어나셔서 술로 달아오른 전사처럼 고함치셨다. 원수들을 내리쳐 쫓아내시고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게 고함치셨다. 그러고는 요셉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셨다. 에브라임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대신 하나님께서 몹시 아끼시던 시온산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 안에 성소를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땅처럼 견고하게 영원하게 하셨다. 그 다음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우리에서 일하던 그를 친히 뽑으셨다. 어미양과 새끼양을 치던 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을 맡기셨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가장 아끼시는 소유를 돌보게 하셨다. 마음이 착한 다윗은 선한 목자가 되었고 백성을 슬기롭게 잘 인도했다. 하나님, 야만족이 주님의 집에 침입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종들의 주검을 새들의 먹이로 내어주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뼈를 들짐승들에게 내주어 물어뜯게 했습니다. 저들이 그들의 피를 양동이의 물처럼 쏟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주검이 예루살렘 주위에 흩어져 썩고 있건만 묻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민족들에게 한낱 농담거리요 성벽에 휘갈겨 쓴 낙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우리를 영영 외면

나시렵니까? 들끓는 주님의 진노는 영영 식지 않으십니까? 노를 쏟으시려거든 주님을 전혀 개의치 않는 이방인들에게 주님과 경쟁하며 주님을 무시하는 나라들에 쏟으소서. 야곱을 파괴하고 그가 살던 곳을 부수며 약탈한 저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명성 높으시니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이름이 걸린 일입니다. 이 곤경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의 명성대로 행하여 주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점심 드시러 가셨느냐 하고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종들을 죽이고 무사히 넘어가지 못하게 하소서. 포로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사형수 감방에 있는 이들을 죽음에서 구하소서.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는 이웃들에게 그 소행대로 갚으시고 저들이 죽게 안겨드린 모욕이 되돌아가 저들을 쓰러뜨리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 주께서 아끼고 돌보시는 우리는 주께 거듭 감사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 참으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78편 65절에서 79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한국교회가 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1990년대 그 시점부터 한국교회는 쇠락하기 시작했다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1999년대 생각해보면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이 생겼고 많은 교회들의 조직들이 더 커져갔고 사회적 영향력도 더 많이 커져갔고 대형교회도 형성되었던 시기가 199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시선에서는 그 1990년대가 교회가 하락하게 된 시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1990년대 뭘로 바뀌게 되냐면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쇠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해지고 외형적으로는 멋져지고 외형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갖추었지만 사실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한국교회 곳곳에서 곡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생동감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례요한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자기 부인의 영성, 그것이 사라지고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이름,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기독교는 더 추악하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부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부인 없이 욕망을 강화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기 자신을 더 강화하려고 하고 그 욕망을 부추긴다고 한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의 영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과거의 명성에 그냥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명성, 과거에 화려했던 것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명성에만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뛰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무슨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아, 옛날이요. 그 노래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 옛날이요. 이 노래를 우리가 없애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할 때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한국교회 안에 현실에 만족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마 대형교회들, 큰 교회들, 잘나가고 있는 교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상 유지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현상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으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오직 예수뿐이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참 소망이 없는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 책임은 이 강단에 있는 목회자인 저에게 있는 것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부인되지 않은 그 자아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안에는 그 죄성이 참 쉽게 해결되지 않는구나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거의 명성에 매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 부인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빛으로 빛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나는 기쁘고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작아지고 내가 쇠하여지고 있지만 예수가 흥하고 있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있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그것에 소망을 걸고 있습니까? 그는 흥하여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정말 우리 가슴 속에 메아리치는 음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신학생 때 정말 이 구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저는 정말 쇠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흥하면 좋습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도 내 존재감이 있고 싶고 나도 좀 흥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그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사라져도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불쑥불쑥 욕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수고한 것 가지고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부질없는 것입니까? 내가 수고한 것 갖고 아무리 영광을 누려봤자 그 영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한 것 같고 뭔가를 취하며 살

0: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리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산제국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안수집사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이 성가대에 앉아계신 분들이 두 가운데 있으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분입니까? 예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분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땀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수의 향기보다 사람의 땀 냄새를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 교회에 누구누구가 담임 목사님이야. 스타 목사님이면 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사람이 몇 명 모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교회 헌금이 얼만데 사람들은 사람이 이루어놓은 곳, 업적 그런 걸로 교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사람의 땀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화려해졌습니다. 목사가 유명해졌습니다. 사역과 프로그램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는 어디 갔습니까?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가 실종된 교회, 예수가 사라진 예배, 예수가 사라진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모습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간판을 잘라버렸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무슨 교회 있는데 예수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수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 예수가 어디 있냐? 우린 장로교야 그냥. 그러면서 잘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산제국교회는 예수가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향기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마산재건교회 송영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8-5156번, 지역번호 055-248-5156번 마산재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창원 반송제일교회를 섬기는 이유철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을 아십니까?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웃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웃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웃을 돕기 위해 행동하십니까?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며 외로운 사람을 위해 한 통의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한 끼의 음식을 나눠주고 슬픈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극동방송 방송부에서 30년 동안 자원봉사로 섬기는 강덕은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1: 여기 처음 방송사에 오게 된 계기는 우리 교회에 부서에 창원극동방송 섬기는 봉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층 양육부에 전파 선교사 영수증 보내는 일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할 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식당에서 진짜 쌀로 풀을 써가, 밀가루로 풀을 써가 풀칠을 해가 그걸로 진짜 전파 선교사 영수증을 보낼 때 일일이 봉투에 그 풀로 붙여가면서 보냈던 일이 제일 기억에 났습니다.
2: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니 어떤 은혜가 있으셨나요?
1: 그때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파 선교사를 해주신 분들을 그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파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1: 우리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콘텐츠가 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미자리 교회와 또 선교사들, 또 지진 났을 때 그런 데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그것도 전파 선교사들이 많이 있음에 그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70년, 창원극동방송 30년, 화이팅! 사랑합니다!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8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진교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11일 화요일 양산교회, 밀양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2일 수요일 밀양교회에서, 그리고 거제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3일 목요일 신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8월 18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8월 20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8월 25일 화요일 삼한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8월 25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한길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여름 말씀 사경회가 8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공진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10-4546-543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기독교 총연합회 주관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광복 81주년 기념 8.15 특별성회가 8월 1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멘토크루의 워십댄스 특별공연과 예장통합 107회기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성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합 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본문으로 환란에서 벗어나는 영적 원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이 34장에 나오는 또 35장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이 지금 큰 태풍을 만났습니다. 파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34장에 보면 세겜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딸 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 바로 이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성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갇히게 되고 이에 격분한 아들 둘이 시몬과 레위가 종교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할례를 받은 그들을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 재산도 다 도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 또 비비는 나는 일들이 일어났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곱이 그 일어날 일도 처참하지만은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공격이 오면 이제 이 가족들은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다는 위기감 가운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34장에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님은 막을 수도 있으셨잖아요. 주님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님 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나요? 그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려움 만날 때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묻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주님 막지 않고 그냥 두셨죠? 그런 질문들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허락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했죠. 하나는 야곱의 삶이 세겜이 아니라 편안한 세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장소 베델이라는 것을 이 야곱에게 일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마지막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죽음과 두려움밖에 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마지막이 열심히 살든 잘 살든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건 소유가 많든 적든 그 일어나는 마지막은 두려움과 멸망과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34장에 이 참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5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야곱의 심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또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세겜의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자기들은 숫자도 적고 가진 무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가족이 멸망당할 것이 틀림없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이런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될 때 다양하지만은 우리는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암담한 가운데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되지도 않고 찬송도 되지 않을 때. 그러나 이 35장에는 하나님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를 이 3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참 나 인생의 풍랑을 만났어, 정말 인생의 광야에 들어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길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일 먼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겜에서 족속들의 다른 보복에 떨면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장의 해결책이나 세상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첫 번째는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영혼도 멍해지고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절망감도 느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히고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비로소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담고 있는

객관적인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럴 때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뭐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있죠. 또 하나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단어는 선포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들려질 때 이것을 레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으면서 로고스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러나 삶의 풍랑을 만나 가슴이 찢어질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 아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레마로 가슴에 꽂히게 됩니다. 세겜에서 10년 동안 안주하면서 평안하게 지날 때에는 그때도 예배를 드렸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는 말씀처럼 들려졌는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고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걸어야 될 그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잘 듣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또 내 귀에 솔깃한 얘기도 잘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야곱에게 들리냐?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라. 저 절망과 자책감,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인간적인 잔꾀로 연명하던 세겜의 안이란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 누구든지 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말씀이 일어나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슬픔에 찌들어 앉아있지 말고 영적인 마비 상태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 외롭게 도망치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은혜의 장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자신의 서원을 드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감격적인 바로 그 땅, 첫사랑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은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신 말씀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세상의 편안함만 추구하느라고 뒷전으로 밀려났던 하나님과의 관계, 상대적인 관계를 절대적 관계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내 삶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감격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사모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예배, 그냥 참석해서 있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일반적인 얘기로 듣고 내 말은 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닐 거야 뭐 그렇게 듣고 피곤하면 잠도 좀 자다가 옆에 가까운 친구도 만났으니까 얘기도 좀 하다가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생명을 좌우하고 나의 미래를 좌우할 그리고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뭘까요?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예배를 확인해 봐라. 너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감격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꽂히게 되자 야곱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있어요.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도우셨던 그것이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위기의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기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의 풍요에 취해 약속을 잊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영적 기억력을 가동해 주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준 수많은 이야기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회복의 첫걸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환난을 겪고 가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내 삶에 익숙해진 우상을 묻어버리고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야곱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과 가정 안에 파고든 세속의 때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과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갈아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그랬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 머무는 10년 그동안 자신들도 모르게 세속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우상 숭배에 자연스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은연중에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습관이 되었던 이방 신상들, 주술적인 부적들, 사치스러운 귀걸이, 집안의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왜 묻었다는 표현을 썼느냐? 묻었다는 표현은 우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할 때 묻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줍니다. 그걸 왜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는가? 상수리나무 아래는요, 영적인 장소입니다. 영적인 장소로, 언약과 결단의 장소로 사용될 때 이 상수리나무가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결심이 뭘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베델로 돌아갈 때에 그의 삶 속에서 그가 눈을 열어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의 것으로 젖어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생각했던 교만함,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었을 때에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 이웃 부족들이 연합해서 같이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가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삶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우상을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마귀의 역사를 막으시고 환경의 도우심과 보호막을 펼쳐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벗겨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갑니다. 첫 번째 8절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이 드보라는요,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야곱에게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의지했던 영적 정서적인 버팀목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유모, 그 리브가 드보라를 하나님 거두어 가셨습니다. 거두어 가셨을 때 야곱이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뭐라고 했냐면 알론바구시라 그랬어요. 이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불렀어요. 슬프다는 거예요. 내가 정서적으로 힘을 얻고 나를 위로해 주던 그 어머니, 어머니를 생각하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가 떠났을 때, 그 유모가 떠났을 때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 그랬어요. 그만큼 슬펐다는 거예요. 야곱은 스스로 벗겨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두 번째 또 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서 20절 보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집착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 라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14년을 머슴처럼 일할 만큼 사랑했고 평생을 집착했던 그런 여인 아니었습니까? 한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야곱에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던 여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죽게 하라, 그 말대로 라헬은요 막달라굴에 묻히지 못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는 헤브론에 가지 못하고 중간 베들레헴에서 중간에서 죽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이런 표현들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라헬을 통해서 봅니다. 라헬은 죽게 하라. 그리고 요셉이라는 뜻이 뭐냐면, 요셉 먼저 낳은 아들 요셉은 하나 더라는 뜻이거든요.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했지만 결국 그의 생명을 뺏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집착했던 그 여인, 어쩌면 그 여인 때문에 살았고 14년의 기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14년을 머슴살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남자하고 살고 계시나요? 저는 그 생각 됐어요. 야곱도 참 행복한 남자다. 왜요? 14년간이나 내 인생을 바쳐서라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나이 들어서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이 라헬을 뺏어가는 건 삶의 의미를 뺏어가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집착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면 에서가 올 때도 다른 사람 다 앞에 세우면서 이 라헬과 요셉은 맨 뒤로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삶에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소중한 울타리와 같았던 유모 드보라, 아내 라헬,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차례로 거두어 갔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인간적인 버팀목이었고 세상적인 집착이었고 정서적 우상들을 하나씩 비워내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작품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쓰레기와 우상과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제거해가는 그런 은혜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난 없이 살았다면 지금쯤 여러분이 여기도 없을 뿐더러 보기 참 힘들 거예요.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보는 것은 말은 안 하지만 참 힘든 거예요. 왜요? 그 속에 깎인 부분이 없어. 깎인 부분이 없으니까 거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깎아나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깎아나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복되게,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고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방해하는 성품이나 습관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까?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워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환난을 극복하는 세 번째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나란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여기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델에 들어오기까지는 그가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베델로 돌아와야 돌아왔다고 편수했어요.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이 돌아왔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뭘까요? 땅의 복도 말씀하셨고 후손들의 복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복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정체성을 바꾼 거예요. 이름이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을 바꾼다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이름이에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자기의 힘과 꾀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 야곱의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 뭘까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성경 주위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싸움에서 지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자식한테 왜 져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져주신다 그랬어요. 져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너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인도해 가겠다는 그 의미, 굉장한 이 정체성의 변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바뀐 사람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요.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라헬이 죽어가면서 나는 막내 아들 이름을 라헬이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슬픔의 아들. 라헬이 죽어가요. 하나 더 했는데 요셉 이름에다가 하나 더 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 더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인데 베논이라고 짓는 것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주셨긴 주셨는데 슬프구나. 너는 인생의 슬픔, 엄마 없는 슬픔을 가지고 넌 태어났구나.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야곱이요, 바로 바꿨어요.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냐면 바로 이 베냐민이라고 바꿨어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은혜의 아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왜요? 절망과 슬픔과 아픔, 그것만 보지 않았어요. 전에는 그것만 봤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그의 정체성이 바뀌니까 슬픔과 고난과 아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점이 달라져야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만난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킬 때 하나님 환경부터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만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기회들, 하나님 주신 가족들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962-0727 동안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한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의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저녁에 편의점 앞을 지나다 보면 파라솔 아래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음료수 하나 놓고 이야기 나누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캔 음료 하나에 과자 한 봉지. 그런데 그 자리가 그렇게 즐거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뭘 이야기해야 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한 사람과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좋은 관계, 좋은 시간에 대단한 뭔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사한 장소, 특별한 메뉴, 준비된 대화 주제. 자, 그런데 정작 오래 남는 기억은 그런 데서 안 나옵니다. 편의점 앞 파라솔 아래 마셨던 음료수 한 캔, 라면 국물 나눠 먹으면서 웃던 그 저녁, 그런 소박한 시간들이 오히려 가슴에 남습니다. 자, 오늘 저녁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만날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 좀더 편안한, 행복한 당신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여기는 펌펌 라디오, 저는 이건 순비.